0: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1: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Jin lo le ri di xi ma zi dong bo gor tong ju ru chi ju gu sim ba ti tui cong le ge zi ni xiu zi nga ta cheng zhong xi pa ru wa. Gen ju le ri di xi ma zi dong bo ro gor tong ju ru chi xip ju xi ni sim ba ti tui cong le ge zi zhong ni ta cheng zhong ni pa wa jen ri. Tui cong su ngu zi le ri di xi pu luen gor tong ju ru chi ngap ye ju mi gu sim ba ti tui cong le ge zi gu pa wei nang ngu kan le ri di xi pu luen gor tong ju ru chi xip ge ngap zhong ya nga sim ba ti tui cong le ge zi ji ta cheng zhong ji pa wa ta. Jin lo le ri di xi pu luen gor tong ju ru chi ju nga sim ba ti
0: 推崇了一些松就他成就古帕罗。根据了日这些普伦国统局的这松就说别先不提推崇了一些中立他成就短帕罗节日。现在那么说我被青年空心人家那么的主播每天吃给多你给我就那边跟着切多提过的起西边能听变作了呢我就能给谁现在也今天出轨起就别你那天女士你年帕的给我被青年空心给今天推荐行 借用其加拉姆的人际加拿大主播面顶起借动你借用中阿借见的切不提推送过来借借系统成中国帕罗塔借用其加拉姆见证列团定价堂苦人并不是穷事阿别切爱空心起见证行借用其加拉姆图主播门丢起美国罗科学切起冷令大年年时强用主机美国罗听车机堂你动出借用中阿不当我堂主播忙杀堂
2: 社会为了推动美国盲度当心人际间呢控制千军女主美国听阿片女婿盲度当局势透过了企业不行了他留到阿片七年空心人将他们与国企年纪偏见我些提不及不是各国研究当今堂中于将他们当今数据当今统治七国美国程度当今下周三百女主美国清理当今日子上路所有龙数据开局点被美国听习就习惯当年空心人企业习就解决了规定当不是
0: 配合社会经济大的龙的对策团的高了中心科学电梯修三个月解决中国的穷车女呢你提上了扩大高度提过去西边能团一线接了你也做我真的是
1: 生了那么错记者你说什么年所来谈七镇间不用来听谈记得不用来听听你们图大多写八镇七百呢毛五班出轨国日期切断了给了期切镇推到的你们就突起让给那团别主给浪过穷镇女呢你提上了家这截图把他你提上了浪过昂大杆特别热外有几点多写到情况大呢马被撒巴提军多七岁呢出轨国日期切断了给了期切镇提所来谈七镇间签把他记得签别挖着推到的你们就突呢诚信有这突的
3: 浪过女人呢，块大个的为来去，俺这为拖着做投资员，只有跟苦为。他点给四句呢，千百年挖着城西几日谈，俺们就七百来去拖着当月不赔。给团主给浪过穷这天，千百年挖着俺们就七十忙都动完谈，俺们就七当得不得了当的，起来了几个月后，七镇居住七百，团内当个苦团签约。起来几天，苏来谈七镇间千百了几个月后，七团了几谈，十几七岁预备七镇居住七七百万岁，记得千百了提到俺们就讲七七百，城西几日。 他俺们就七百来去，我们三团队拖着出去的。切记，千百年给浪过去，餐厅不是给长波娘都当瓦汤，小托杰西库顿去浪车也没有岁月白。起来今年叫么呢？马肉当头表示，我们把钱呢落到了浪过去，你当他怎么了？谁具体？到底中国人不是？
1: 现在那么错，钞票将咱们山东土呢，龙我女婿可为了钱团聚一下，西镇两团变叫了呢，另给做我转那个谁？
0: 草北江南区林地西部下东通的龙女婿科尔维米塞里村，刘卓学北，目前年通三对哈兰西吧，今都筹备参女婿从年内送东北参军一批。塔罗尼草北江南区林地西部下东通的龙女婿科尔维罗西，龙女婿呢，三对哈兰西差别进军区派出前部队，平壤塘江南镇区三个级别叫做基座空白塘，满足军队列举。 每日天气也天气也天气，多批归宿内游戏。明山里天，三对哈兰西北，我村移动铁路，全流出越境。明日拍片，等距起码七星贵天，秋季起南上塘，地基起南上天。明日开开门走了，金北草原群岛，朝阳内，我们把它切游戏。三日天。 이제라 아프리카 장람 신디바 초배 사도로 규비 제고 하사르비도 대고르기 시대는 등 이신한진 안에 대제초 모르는시
1: 상나 부처 지제니 슈솜니 아프리카 장람 신디바 초배 사도로 규비 제고 해사르비신 장견종 등의 수지 选拔타 장견종의 주시 까마츠덴타 중국 민만 지조 자조 팀조기 초조 양와 민슈네 시지 전입제 가마스딘키군주초페바라조심쿠부그수슈바탄자투윤싱부나페기페겔투구탄게뾰난겐키중치초보로니우네토지치슈신쿠키젤로니도니슈즈주로니중페와라칭제존네롱오듄주코웨로시타텐자니야라젤람샤르톤톰네롱오응업주코웨로시인라페시웨징주다네롱오듄주퇴응아코와타초베젤람토메고샤르톤톰네롱오니슈코웨로시겐시 창매 디기칼람타 튠지칼람 루지칼람 장도칼람 닝도칼람 중규루칼람 제냠네치링 점링키 작람주준킹어 차르키 방부체바타 초별사드 지자 지도딘베 윤종의 영르체바 초별작람레 중외 루규기 균도친부 냠수뇨와 중페수균기 자조 습도동화제 치베저와예 페기기 지진내 비제타 지조변조로 총동냠레 기민원배 돕수치라 듀남양부예 안초의 다르기 최고 고급수체내 미취진내 비제기 제삼 사브시 준바탕 무좀 냠내기 줄람 사바팅와 망심 지투기 제다 사브데브제체네 중국 편정타 아프리카 워키 파르다 니르동와타 중페 미마와라 락단 티웨 탐부르제와타 티웨 니자 투규 지구 지신 유지 송유브제
2: 네스포게 뒤지 저블리 양즈네 푸베 멘딘 카토 양차베

0: dünden motor çıktan duğu yore bu di de zeki kaşa şeytan duğu di karı çıngı arasın cik nepala amla ge motor tempo çata denjangane düşü çetobda denjangane nal lotu yina angani zembulin tega digi deme kimzanalıya çalon yübe putuçin sabe 오연행 가리 디미기 디구르 콘수수 딘제간이 왔다 드리께서 중섭이 열에 된자 차례 난이 열에 봐
1: 그저
0: 딘제간이 왔다 친구 양세에서 나제 보고 이습 칠라 보고도 말하고 저 딘제기다 지 카지기선 다 도담인 된다 다 가래 강가 주다 지게 삼 딘제 멤버 차려 봐
1: 딘제
0: 인지 민지다 니가 탁세다 다 니가 뭔가 차디나 먼저 창매 있는 남이야 있는 만년째 나로 나스 이들이 옛롭지 나라 당부티도 쉬고 예스
1: 로기란 친구 여기서 나스 토제 나라 탄데 응네 두겁디다 둔제 토교기 로마 정니 이내리다 로메 김자 이내리 바기라 탄데 투줄이야 응네 휴양디다 쇼니 하잔 체외 짐주 기 딘자 텔리아 기라게 사제 친구 시라 나스 닝탐네 토제 나 쇼인 기라
2: 남바바
3: 오 나가 아마
2: 탄남시 초로친 자지신 대조 모시시 차용기
3: 레샤 레샤
2: 나 바보니 지리나나 참자지체 잠녜샤브지 저카투게
3: 닥다리 쇼링예 모자눔질루
2: 모자당고 마리 녀자 차로리 팅사 모자 마베가라 샤사카보시도 퇴미눔 촤라리 아 요쇼 틸레 나앙 바보니 지주랑고 대제조
3: 제자 나가 아무랑 세야네 용천도가 미창매 개호 용지다
2: 그러봐
3: 지주랑고나라 망스 대비는 슝릉대 양세세 참음의 승비
2: 그러봐
3: 마세 고유의 박소수야 용시라 조사와
2: 그러봐
3: 나가 아마 창부세나 나의 모르다니시라 두민도
2: 야구 크제
3: 다시는 아무니 지주랑고대제조
2: 조조 지주랑고대제조 알레고 안남바바
3: 야 나아마 계속
2: 겐근청부디지체
3: 어허
2: 어 데니스
3: 니스메
2: 다조 다조
3: 다조조
1: 几杯苦油苦羊不汤苦油了把座千不迷为切苍灭几过了盲掌熊的也不远在上天被龙天星星月被千不灵给汤苦烟地被托给插着灵给公汤撒他的天那嘴星星那行被灵

0: 当能行可以脱单所给你团路这南鬼光比呢我们这里前铁东前为巨人拿了李前铁铁这个方场来我也估计出给松啊你出出他来我也估计出给静啊顿顿古尼坑容巨匠我这里才拿了修能够个修言了当能行铁查着林给给你那里偷袭坑这月比呢切这个南北托呢看给出啊定我这铁东看拿了姑娘的这个月了铁东先不能给给观察月修
1: Tersin, Gyoji Chungjong, Lampar Nietu, Kang Chungya.
2: Dimdu Tete Lezendi, Kiki Gurmi Lam Choyin.
1: Tarikiki, Sensimadini, Penjo Lungtin, Yenchen Lekun, Pue Lungtinki, Dimdu Tete Sibi, Lezendi.
0: Chen gela ne xia zai cheng gui nan zhu bei ji ying nan zu li cheng ge wu xi nan tuan guo zu ru nan le tu jian na
3: de ling di na lu zhen zuo bu ji yin na ren yi tu de bei sa go jin zhe nan lo le da wa zhu bei nan lo le xi ge zi ji da zhu yi ge lang guo bu zu li ya
0: kun
3: nan ne bei wu ji ge na zhe da lu zhen de de ji ga qin bi yin si yi ge ji ga zhu di yu da kun nan ne bei bi ge tu dam le du shi de yin de da nga ji tu de bei le ne ga de du le se di ge da zhu yi lang guo di ge ji kyun yong ge da man zhe le ge ji ge yo le
0: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3: 비기 칼로베 남바텐다 저와 삼베 남바텐다 칼로베 대자게 삼로 디미기 토덤 쳔베 레네게 우지기 즉 디나라 덴자기 차례 난다 더 주이나 하장 야우슈도 디나 나르네 이 비게
0: 지금도
3: 다치 즉 직내는 가우십 종이네 다 비게야 즉 내주인데 통인데 먼저 큰 연구 다 레성을 저기 주기 디게 토담 나니리 네 디게 야우 요 말에 시그메들 이내레 야 야가 나로 야가 비게야 롭존 나고 했는데 레샤스 아니 디 인도 잠바 다만조 지 주기 먼고 여래로 왔다 비게 차차 다직 봐봐 직 조풍은 저때 전문남은 저 대니를 쓰기를 내서 먼저 이거 다 터링 터링 주기자래.
0: 지지라.
3: 야 용실에 먼저 통계네 저리 전부들이야 주기는 그 열어봐.
0: 최단
3: 뒤인도 칼로 뒤에 있는 아직 망치 터링 먼저 다 이제 대니자래 뒤인도 칼로 뒤에 있는 즉 생감제 숙식대다래 뒤에 가는 건 주인은 기라 즉 공수인한자. 디미기 쳔베이나자 토덤 쳔베이나자 디게 있는 디날이야 토나나야디 안타고샤고 그레스 칼로베 대다 루와 칼로베 생함 먼저 칼로베 찍리야 또와 내주르시다 김자나 딱 먼저 깨가 내지 동의 참가 열어봐 내주들의 디스트라 인두 아니 님은 진이 공부 시작부터 남자 따라 뒷차송에 비게 나니가 내봐 비게 두부째가 줄라 대 칼로 땡문도 슬람야 단추든
0: 진짜
3: 이 체비는 비기 생관 가려야 단단지 대워요 말이 이제 치도 안에 들은 주도 나려야 자 내줄라 이제 다 마대바 로바 이제 즉 연두 잠바 아니 디삼로 코 연제 아니 모자나로 주부디게 배치에 대니서 차주 그래
0: 자당
3: 아주 생관 시 대다리 대미의 칼로베 숙시 대다르와 아니 쇼가 아주 즉 법조네 마 퇴거라모 먼저 직 차례 나니게 법전에 맡은데 칼로 되게 쇠리리 제도가 니 다도가 봐. 능슐에 추이겸죠 제도가. 먼저 미갸 미갸 치도 치무도 다 그래 말해.
0: 봐.
3: 칼라 생겨도 칼라 마세바 되는 겨도. 아니 니 도제 생겨다 니 다한테 저 쇠리리 인겨디 모르던디 코란레 직 수부 직 되게 쇠리리 임바 차례 낸디 비게 야 대우시라 여러분.
0: 직
3: 나가 딜럼의 통계를 근지도를 세단다다 생활관리 주와야 파주 계지세도 대작 타고 약괴나 괜히 근주면 좀 유만아
0: 그봐
3: 그봐 굽자 수수수대 역제 쇼나 아 뜨베디 고아샤고 이미 되게 하고 샤나 아 그봐 자다 내주 통인도 그봐 시고자야가 더 대열다 그봐
0: 그봐
3: 미교인도 메사야가 요제 딘제질이었다 세도 중앙조 디메기는 기원하는 괜히 근주면 좀 매우 아사서 따뜻한 강조 칼로베 지금 두슈나베 르뮤나로

0: 자존직 시고 열에 되네 조교 톱단 자존직 시고 열에 되네 된자 자존직 시고 이런 건 진짜 짐준하러 아직 카직 짐준래 줄해도 돼 자존 가리게면서 자존 전부 시게 두고 그래 재단 지나라 당부 줄럼 줄럼 선다 라 가르치는 가와 먹겠으니 겹청 말했으니 하고 그 가와 겹고요라
1: 말단 뒤
0: 그봐 나 줄럼 되게 요 말을 받아
1: 시시시
0: 그봐 어 모두 때는 뒤 타만 마티 시네 타마다가 튕겨 열어봐 그봐 타마티 가야미야 지금 열 디케나 줄람 된거 여말에 디 줄람 자동 개주고 열에 니부터 가르친 디날이야 교제 교대를 때제 제후디 다 짐주려 줬다데 교 가르친 교랑 뒤니야 짐주 침루다 간주네 로마보다 개봐 간주네 독절 침봐 간주네 틸름 담아 튕배 저주 채봐 그봐 간주네 격자 춘질에 개봐 그봐 간주네 대작 샤무 마컴스 이소된데 교대를 때제 아침줄에 주파인데 된자 샤무만 하면 고답제 아미트 돌아 주고 여러봐 고딜 교텔데제 제위용으로 디는 간소 제가 타는냐나 인고 관시 소래 디 자든 지리 되나 자든 숨부터 가르스는 디나로리아 저쪽 탑다 다 저쪽 탑단 수든 간소 디나리냐 대리 그 주기스 셰인데 간소 계주 랑고디 카지기 땅 간소 모르다야니 차르샤 콜루니 시르샤 그봐 가셔가 초구고도 와 나라 핀데지 뉴너스 제베니 디그리 디 뉴너 디그리스 다 비기 제 생기면도 산데 초구고도 와
1: 봐
0: 초구고도 들에 캐나 가르스는 어 주기랑 거 나라 미크제 루고여라 미니슈야 제브 루주고여 봐 국가 니슈트도 있는 니슈트도 루주고래
1: 아
0: 디 가르스는 자가 다니는 허청 쓰고래 허청 허 허청 쓰는 몽골 루주니 다 캐나 나게 계절랑 거 질이야 민이래요 말해.
1: 시진.
0: 뒤에 먼저 다니 딱고 먼저 다 수대 미지로 개별로 꼽자되고 동바로 꼽자 동거도 어두워다. 내가 아주 뒤인도 슝로가 돈도 대리야 원주간에 삼도 다니도 민망고 농교대 니엘 원주 나오르다. 원주 탑단체 그래. 뒤에 아주 지단체네 짐주고 시작했으나다. 아주 된작 시작했으나다. 구십스나다. 아 뒤에 최소다 된작에 지구 난이나. 디인지미지 디난 선배나디 요거래
1: 디
0: 콘주니라 완전히 유지주랑 거 처럼 예수도 지주랑 거 믿음나디 루주거래
1: 미망부서
0: 긴기 망책이 미 지금 넙주네 개주 세시시고
1: 어디나 레슨로
0: 같이 지주랑 거리야 국가 거세래 콘주 미책 걔네를 하고 있는데 미갈아 세기요래
1: 러즈발
0: 그러와 제단 아주 디인디 미망글로야다 미징이 직다 국가 동부 어준이 전에 민문구 루야디 니엘이야 원주 지역 톱단 제우래 제자 디나리야 만조 자든 순부디나 원주 톱단 제야가 자든래 디나리야 랑가리야 커두 그 원주다 디네 튜주 그 원주다 디네 장갑 마음에 모자 원주다 그봐 디네 태주 그 원주다 생겨점 디네 교가다 대래 전에 교가 원주다 제 원주 먹고 열래 제단 뒤인도 뒤날 원주 그 자든디 완전 인지 민지기 톱단지 제우래 제단에 뒤나 빼셔야디 주 망한 농교디다 뒤 주부 친인라 맹교디 인지 민지 캐나 격치나제 고난나바 니엘 다샤나 고난나바 기부십지 열래라 캐란스바 기부십지 열래 당 아무리 친지 이권 모두 첨부리 비게 민망도 하실로 사선 뒤배 개털로마교 개친제르바 아 개모듬나 통제때다 맞아 제비나 아니디 하장게 먼저 전화만다면 차대어래 제가 대조는 급리인 먼저 즉 죽었던 뒤 대조인의 된장 삼려간에 대조인의 하장 개첨부치 차대어래 아 뒤는 자도 날로 자도 카 최순부들이 카 시부들이 가르스는 된장 자도로 봐 된장 자도는 땅 먼저 된장 수들다 개첨부 시부차 소야 같이 이게 된장 안에 모자다 수들 레스겔라 레스발라 레스암라로 봐
1: 시실
0: 봐 대부자다 수들 레스 같이 이게 뭐 머리털 모두 갈래단라서 레우르와 나 갈래단 리그마르바다 갈래단은 갈 리그마르라 갈래단은 갈 모두 년 돈다 믿으르와 와 제자 모두 대부 제단라서 레우인의 디브리 갈래단 갈래단사 갈래단으로 교고단사 교고단 구고르다 비게야 슝럼 갈래래 슝럼 짐바 당부 니바 숨바 시바 승아바 세제 락바다 마스네 조공에 랑가 기계기 슝럼 그 체시다 슝능과 차배가네 슝능이야 림바패샤오래 재단 디토리야 만족하 지기 슝능디 카리나 갸나타 디나 신이선들 레고도와 슝능 안 당부 이지 공로스는 말한 저 가우수도 쓰고다 무주 슝능 디 당부들이 니부터 가르스는 게람 그봐 게람 게람 가르스는 간조 인지스나다 피니스나 지 제용도와 지 그봐 지 스드 당한 저 할로벨럽다 카지 니한테 할로벨럽 전 치니 뭔 것도 디나 때

0: 이벤 칼로엘랍트 카지게 겔라든지 담이 지는 것도 와 아니 디 랑가 겔람다 종람 르바 신지람스디 디 듄기 지다 르바 에스다 르바 데네 에그스 디가 간가 또 슬라바 까지 디바까 안 듄데 안기 숨도 와 어디 숨이네 숨버들림 아 산들림 것도 와 안테 통다 그러면 듄기 가르스네 이것 저버디 비기 민지 라 이거 까비네 이게 마토한 바 있나? 돈다 둥구 말해. 응게야 장가 숨도 장가 숨도 미가 냄을 넣어 있나? 라 냄새도 비가 냄다 제 직다 기분에 까면 넣어야 할 때 대 돈다 제 신이야 말해. 제단 랑가 차셔는 랑가 리마 당부 니와 숨부 시원 아버스도 리마 당부 당한 좀 무조 숨남대 니부 당한 좀 개남대 지 루아
1: 시지라
0: 숨부 당한 좀 신진남대 루아 신진남스도 당한 좀 아스 루아 신다 루아
1: 시지라
0: 당부 가오수 니부대 루아 고다 숨부대 근 신다 시부터 가르쳤나? 난저 시엔더, 루아 존르베 슝름, 디 시부터 랑가 림바, 나와도 가르쳤나? 난저 샹르베 랑가래, 샹르베 랑가. 델리야, 난저 핀이나로 왜 티셔로 왜?
1: 어, 是吧?
0: 왜 티셔로? 다디네 주고 안에 가래, 안에 난저 총조 랑가. 안에 총조 랑가 수도 안 총조 게릴레스 루아, 파고 대용기 안에 간거 대용구로 왕조.
1: 로즈바.
0: 주지 루아 난저 심지를 간거 대용. 안 총조 랑가 수도 랑가 또 파우 임벌 와. 가사간에 심지 통임바 안에 즉 대우 임벌라 안에 또 봐 가사간에 즉 도야 임바 가사간에 딘데 이섭 최고고 요 딘데 멍고 여러 차단 난저 디나로리아 대링 주지 랑고 디나 칼로베. 당부대 디나르 녀 직튬버사디 캐첨브레 라키 녀 디나르 라키르 틱숨샤유 게나모르 쳇땡게 이나 안다 세베 트키땡게 이나 텔레 틱숨 문제나로 나스 틱 당부대 이나 가레스네 모르데 안다 세위 이나 라키 에 당부대 고고 여레 틱 안다 세위 이나 주기디 텔레 디 국자 뉴슈레 니슈 탐브레 국자 뉴슈레 니슈 탐브레 다 안다 통야 민도 개개 민도 nga 하고 뭐서 좋아 국자 탐가제 국자 니슈 니슈 딱딱 렌도나 라게데 에 탐불 거레 디티 니브레 틱 숨버디 다 안다 통하면 저 좋아 국자 탐가 탐가제 왜 맞춤 뭐지 칠로를 샤샤 나로 뭐도 군자 개샤 통구분도 뭐제 링제디 다유 등유 6미 뭐제 링제디 미추 딱딱 이만의 추르네 개디나 라게이나 에 당부도 거래. 어 디게 간조 직짐주 천다 난다게 로마우다 쟁구다 세우스 진의 지바. 제장 주기 칼로바 모두 최단이 릭디게리아 릭튬베 모자야 릭튬베 라키 거기서 틱숨간에 제시 겹사유. 디는 디나래 당부체 디네 릭튬베 명시간리아 라키디네 그냥 모두 뜻담베 즉 라제가 톱단 라키디 렌제 로숨 식지 코네 신의 주기 랑고 칼로 최초 그래.
1: 레세가.
0: 로숨 디는 간조 상당히 다전 이상의 라세스고래 로숨 진짜지리아 체시 짐샤르다 디간조는 뷰다 체시 진세저르 봐 어디 시고르드네 라키디 칼로베 칼로체 톱단 라키 파피베 라세 톱단 라키 파피베 가르고 고래 레네 톱단 라키 고래 주기기 레네 주기기 레네 톱단 라키 쓴다 르바 지거정 개가다니나
1: 르바
0: 지거정 어디 네 모저디 주기 단 저거 지거정 사디 주기 토덤 쳔베 견제 토덤 쳔베 딜이야 즉 롭존타 르바 딜라 교글렘벌 스미 딜라 슈다 십시 체제 아니 진짜 시대 연구래 자단 저조 있는 간소 라기간에 독스 체제 이버지 고고열에 디는 간소 디간 시 주체 디네 있는 랑고 르바 카 숨부디네 카 체 숨부디 랑고 랑고 딜이야 간소 가르 고고래서네 당부되는 랑고디는 최신령바 델리야 구미기 십시 최신령국어 당부티 구미 쓰나 계란 즉 모자디 주지법 존에 마 통과려마 된자가 차례 나니게 고려시켜 걸리지면 단두게
1: 로와
0: 주시 룰루 제두게 로와 철주 유제 탄다르두게 스니라마 겹로다야 시고데 세가 도민도 딱다 대도 대민도 스니라마 로와 대조관가 구미기 델리야 십시리 아주 진태 선생님 그래 진태 선생님 짐줄이야 구미다 구유스니 그래 즉 진태 진태 즉 동태 즉 구유선 다 구조유 동태도 가르스는 아주 즉 두고 야마자세나 진제 십제 체로 와 십제 그래 십시 유불 제시 유불 제시 가르스는 아 두고 제시제 로그 장다 다 동도 딱다 대두고 거자 딱다 대두고 코르가 되게 딱다 대두고 스니름 로와 기초 강강 아주 지나 체시 때 매체제 디니니 그 구유 구미스도 구미도 아주 인지 민지 계란한 거 법조네 모자 권에 마 튕겨라 뭐 인지 민지 칼로와 쇼게 녀 단다 뉴슈레 니르 탄두게 로바 칼라센교 레두게 로바 모드마당고네 아동 개병인 저 첸든 어서 다다 되면 놓아 제다 디 개침 쉬부지 디 뒤총 계란게 로바 마란조 난조 인자 직창라동 유미 자과디네 푸지 개브주 로바 푸지 개브주 제 푸지 개브라치 비가 터시 개 로바 터시 개 모드디 타나 추주네 텐스 칼로 민디리 디게 딱다르샤 아니 어 디 톡부도 디 타나 쉬부지 녀브데샤 디타나 로 제괴르와
1: 지질
0: 타나 직 뇨업된 겨르샤 어디 템보라미도 구질리아 녀사 쉰다 녀사 토담시라 그러죠 야 녀사 쉬면 간에 마 토담네 안 줄에 안도 망체 녀사 토담레 저단 디인도 디털이야 구이다 구미다 십시디나 랑고기 디게체 디네이나 랑고디 겐주나로리아 제왕기 팀주팀루기 제왕기 겐주디 먼저 체야 매우 파피베 먼저 직 총래 겐주디 인지민지 창고를 주기래 totam kena kungsi ina cha juji babzu ina cha di tsempe ta kaluwa baru liya tenja kenja tsewa chukuri kenja
1: oo
0: chan kila tenja nalolo kaluwa laki shibshi yuwa kaluwa yumi toptan shibshi yuwa takta dedwe di takta di dina liya dedu shibshi machewa ina tu dewe lokashe kong liya kaluwa di chara tungbe lukyudu kaluwa di tu tenja matatangbe lukyudu kaluwa di ni dunju lezu chenpo tunbe lukyudu satin lukyu yuwa ina 이 차진이 캐나가 십신한 마통비네 주고 대저 코랑 셈베나리아 가르스는 딱 개가다는 잉잉스 그러 봐 진짜 대디 그래 셈베나
1: 로 시바
0: 진짜 대저 어 나한테도 내 준 들라 뉴스 그 뒤에 남자라
1: 남자라
0: 진짜 그 규진 그 난 납수도 많이 해 쳐제 셈베나리아 나자도 마선에 뒤 뱃냐된 요 요래
1: 로
0: 뒤 마삼 상 두고 말해 예 두고 말해 제가 대저에서 된데 안에 가서 칼로 내 주에 대해서 인조 다 되게 루루 쳐제 가서 생판 걸로 전 체구래
1: 아
0: 수부딱제기 난고래 디메기 내주일에 20체제 코나나 봐야 제가 다니나 인도스 그러 봐 이제 제제 개능 말에 기간에 이제 레저딘 망체 간주네 챙겨 말어 봐 제가 디인도 된제 간이야 먼저
1: 심심이지
0: 컬러 루루 수제디 레저딜 22여 먼저 롭센 지가 지미네 다 콘주 코란주 비기나 내주 인교디게 비게 인도 찾아 닐 인도디게 마직 된조 봐서 이제 먼저 저버디 크고래 비게 지미네 마 식질 주디오 다라니 개난주 내주 먼저 내주 제일 한유메 딱다 말어 봐다
1: 어 말어 봐
0: 내주 한유메 라파 동면의 주동교 열어 봐
1: 시시
0: 아니 계란면에 주기 신당 내주들의 계란 업종 디날이야 계란게 뒷냅수다 돼야 리부지면 하르도 디날에 시스템에
1: 붙다 그러 봐
0: 대대 먼저 칠레가 딜이야 27고래
1: 시시
0: 아 대중 한 건조 세브셔야 돼 개침부로 디내 있는 건조 업종 티가 치 주기 대중 한 칼로 닝부래 냠뉴여를 터진 주고여를 급이 강해여를 급이 계속 근데 주기 첨부 구질이야 럽디 구질게 딩에 규매 딩강 이봐 짐지 년도가 마찬가지 나 치타미도 산데 멤체 이날 첨부날 야 계속 셔야 되는데 계속 년고래 계속 년제 아는 건 좀 신에
1: 아주
0: 신에 파주 계속 이와 비기 초 이지 이와 초 가위 이와 파 토덤 이와 이와 파 진제 이와 비와 숨겨 이와 진제 지간에 건좀 칼로바야 진제관이야 기계 지금한 내주 진제를 샀음 즉 선배관 도구되게 세로로 와
1: 보지발이구나
0: 진제기 디날이야 세세는 규례 제가 디날이야 주기 디날이는 가르스는 견제도 세우 샤차베 명시간 가르스는 아니 주기는 또 터링이 칼로 디게 있는 슝놈 디 디네 디부터 지리 가자 요래 디날 국제 가르카르래 중놈 디리 규일름 봐
1: 그봐
0: 디날 티렘 세우요 봐 통계 세우요 남시도 좀 도나야고 최신 봐 로바 진제기 응아조 공부치다 디네 랑바그 렘뷰나 로려 루부 탑갸르 주브 나바다 진제기 카카 고야기 내주디데 통인디 카카세 사제디 컨데스 샤고레 진주기 천다 컨데스 샤고레 모데나 로그 진주기 천다 키어레 키어메레 자다 내주다도 시에고자야고 토 여레 여메레 미교 전에 메소기 여제디 규주 여여레 여여메레
1: 신소
0: 디밍 융슈레 모데나 로레 맹감 민감이 도와다 민주의 도와
1: 급제기
0: 민감 이제 중수일에 이제 거래 대주 거래 대주 매비는 아닌 건소 즉 도스때는 내주 춘주 임불라 등을 털이야 뒤 내주 춘주 뒤에 가르통굴에서는 뒤 토담 뒤에는 야구 유바 민가 당시 치시니
1: 시질
0: 델토나 치시니 델토통 치시니 기디 세토통토 그래 제가 뒤인도 아주 터링 주기디 아 독치제 디간이야 추고간이야 이섭치가 되네 되네 이네 가려서는 터링 주기 모두 다 주디 지난 갔다 그래서는 녀탄다 랑가 당분님은 숨부 시부시 나오부터 시작해 봐. 아 랑가 근데 질 주디 지난 랑가 뭐그 진주 천다 체딩디가 세부 하고 고래 먼저 지단 변에 주기기 참바지네 다시 지그제네 지라서부터 지 murkyu langa ina dibudo langa dine dibudo gyokzai dhiri da rwa jidang chana dhugi chuturi na gyejunen gaya yamar wa ina samba da kukje yusa tewe maa tere yore
1: manzo
0: moru chungu dhuzi dhanda nyeja khalo chato langa dhinde paa chinje gama paa rudu gama chukja sha churudu chukja sha sikdu wa kertu li dhudu yugi gyokzai dhida kukje gyokzai samba yusa gyokzai dine tongja shira mese gyokzai Tesu kanga lo gari. Che zang kiran chato mura tanyi ni kiran chile khalwe rikna suri. Chile khalwe dike maashimi ni kiran tse malumbe khalwe chabri. Ka jing nga kiran la giyu lo mungu tambi isi. Inele rimju yu shichi tridu di chini tangbu chini tangbu maashini niwa chini niwa maashini
1: dinte
0: tunga. Ani nga zui kiran khalwe maari limna midi hama chal sengurwa. Ma la giyu suri. La giyu ni shichi la giyu di shuku zamri. Di di basi zamri mido kiran tunga tol kiran shichi tishin gugu gari. Che zang di yu du ani langwe ki 역제 춘지치야 짐주고 천다 틸름 통갸 디미그 덴자가 파르다 르바
1: 지질
0: 디미그 모적 카카디 파르다 카카서 근제질 샤고 유메 카카찬 게블로리아 덴자가 닝가 천다 가르 샤고 유메 카카찬 주오 마팝디 주바야 친구난 고래 나가 길치 되마요 아 데네 모적 요거 죽었다 르바 모적 뒤네 주베 뒤네 도스 팝제 모적 내고네 추 살츠 되면은 모적 쇼연에 요거 개체 뒤에 어떤 시고래 어떤 시고 미산에 합도 되면 바로 로드 합결
1: 제가
0: 그저 있는 먼저 내주 사디는 가르자 지에 요말 튼디 레고 차 뒤응아래
1: 진주
0: 사야 뒤주디는 먼저 찍다 심주 챔버스나다 지리 챔버스나다 딘제기는 디날레 딘주레 중원에 튼디 뒤주디는 지기 0.75秒 0.75s 봐
1: 이제
0: 지 뒤주나 내줄 하고 요래 제가 뒤인디 먼저 아, 이제 할로웨이 인지 터닝이야. 주비께도 디체. 근데 이 주비께 차네. 아니 지 녀석 개야가 간주다. 녀도 담바다 비러 자식 식식이 염마래.
1: 어, 저 반기라.
0: 저 남자 치고야 막 같이 다우 중문에 담지 담 담지 치야 말. 디 다가 아래 짐주 팀료 도면에 다가 아래 디. 디 같이 지 수수 장가 사야래. 수수 총자름도 다가 아래. 이 까마 구자야다 디디기 디나 치샤여레
1: 예
0: 디는 아 개등아란주 도나틱스 제 시지틱스 시 딜리 익셉틱스 제네 디네 줄 하다 여마레 제가 대주 있는 거 저 인지 미지기 아 익세나 개체부레스 제가 디나리아 더리 주기 나리아 게디다 디토리아 거 저 지냐탄다 어 짐주 천다디게 다 격자 춘지 르바 국적하리 유메 아니 디나리아 모츠체다 충 주변 망하다 뉴에 파주 여야다 니엘 원주 도주 탑장 제거야 근데 이미 좀 심지 심가는 좀 칼로 치단다 심가네 디게 치제 제자 아니 칼로베 슈룽가리아 체진 추 두야다 장가파
1: 체진
0: 다야 이 뒤주 그 파르다디 인지 미지기 나스시 당고야 싶다 파르다 미 축주 업주 십주 통실의 숨주나로네 당고구여래 체진 둘린 체네 딜이야 다시제야데 다시모노나고래 다실 때제 주고고주 치고래 아니 또 세장 아주 짐주디 레주디 있는 건고 치토그래 퇴총 아주 슝놈 디질이야 당 아주 슝놈 토던 쳔바여래 르바 직 된자 쳔바여래 짐주 년도 쳔바여래 상매 있는 슝놈 주기글 럼부 디나로야 니가 다세 치고래
1: 전다면서
0: 전다 르바 남시하고 매사 남시군 원도 자고래 그러와 남시군 원도 자고래 딘미그 랑가 국제다 니가 유사야 짐주고 거리에게 딘제 양세야스 거리에 나고래 거리에 나제 딜이야 강에 유사 샴데 슈고래 그러와 로로 가셔 인짐지 내줄 하는데 비게 로고 고야 매 말해 가셔 비게야

인가 롭종기 고급 하자 망부라 뇽와 대다 수이시 이내양 돈읍 세모 디 내가 약부 체스 팅 찍대 디 마송 개시 대양결 지는 내 더귀디 고 주기인 냥 그 대다 천두 人意기 천시 세부 대자 매바 심바다 그 양결 담냐 천부 사급바친 그 이내양 나서기 민 시다 나 고류 코와다 마르톤 랑바 수교 중양 경멜 랑바당 육첩 체내 류수 냠수 중두 민두 내 동기 냐시에 띵두 내 용외나 내 더둔 디세나 포와르 주미투 내 티 머리기 발두 냐차 체내 머중은과 지기 왠디 추주일라 띵내 슈께 되바니 다자치 차다 추버리 지 치글럽게 그 교랑은에 꾸불아 풀냐 지슈이티 소식 지 치글럽게 티 티카르 샤 유진 짱만 주비에 세나 촉바다 그 락바 준비 대야 주디 녀르 심을 자신 고네 죽파르 용조세 그 일라 냐티 찌레강 추주체 마타리앙 알라 괴베 슈킨르 기투 냐 타자 소수 줍투바 탐제 주베인 냐티 고와 고르투 주네 동두 체도 주당냐 코자 소르 슈퍼네 숨 타자 니마 샤팅 숨바 이마다 타다 냐이 고와 고신유 냐이 더동 고와 구지 유메 태규기 색채래 그 힘이 두 다다 중아 차고시 그 태규기 티슈 전부 충도 침바 코나 초로했나 라 예비에 대불 낭다 탱구수 태규 탱아 따라 담불 증와 자야 하람 마체 잠 탱비에 급 림신 칠 탱초 그 차바당 고유 띵내 태규 펴보다 락바 규내 띵링 실류앙 태규 칠두 그 속부 용조하당 강과 숨기 시슈 유구되네 락바니기 시칠 템바다 개신 콕베 강과 숨당 착바 태양 대당 첩지 골와 골 그 콜갸디 응은에 치워라 앙 냐티 신의 고와 구기도 지시 대내 태규 칠 템이 두바다 그 담불 템베 니슬기 최도 태규네 주디 지루양 통규규 대지 태규 칠 셔구 추보다 제송키 뱀주싱 신도 마뒤뱅앙 디니 라르 테부루 징섭징 민번낙비 추난라 로아투주 그 냐디 콜짤레 칠도아디 골와구기두 지시 그 일라 냉이바두 담부루 텐지두 제구 담부루 텐나 냐디 골와 콜짤 텐리신 지충두 주그시 초주지기 능순두 냐디 통투부양시 내 타자 내 발도 냐디 힝자 수주기인 대지 내 발도 대수기인 냐 냐티 대부로 꼬라와 코나 굴키인 되어보다 초주 니 송지 지송기 류부 뇌주 렘발 체싱 내외 돕나 띵내 샤룽 디두 코르갸 지중도 침발 마세 태규기 색채라 식대 냐이 꼬와 굴키인 개주 지긴 균체 매발라 띵라 퇴용와 쾌시 제송기 미글람투 낙툼툼 체내 초주 직삼 침바다 뇌추 추기 차구 그 민낭 주신 맥투단 고유 마케낭투 주 곧 낙툼툼 대다라 매자 그 응응접 대다랑 태규 텐베 낙툼툼 지금묘미 인루 구유 코르싱 마툼 랑베 대라코 심제기 그 내 정이 자라 마침바치기인 냐시기 와도 딘저스 마시와 치기인 시다. 네, 냐디 냠테부 디다르 용도 주 심베 나 콩쾌와르 근조기 좌주지 네, 담배도 탱갸다 방면도 탱갸로죠 지시 그 일라 대다 라 심발 지로 네, 제수 롱이 인냠 대급수 그 락바 네뷰 담두 숭외 터규대 루프르 동가태바 당자 텐삼 재난 중심 퇴행암기 슉치외 촌난 자구식 중화시 그 일라 냐티 초두 링뷰 제규기 진타당 동가격기도 테니 유탑체 냐티 텐자 마치 까미시 이내양 테다라 냐티 총리 유경 나니 냐티 꼬아꼬나 선기도 냐티 총의 수퇴니 우응업된 제근의 인종 총팀 지지 제규 수배 마카티 제시를 조회나 대제규례 단일치오냐 그

马冲安，马冲安，谢谢。伢伊拉里样，这个给侦探了东个天个结巴当，提过六天日，这双给特个全部是了。可以了，俺爱把图伢点儿测速加速机关一把操作就够。俺了测速结巴儿卷贴上面，俺独立前女将，伢点儿测速点呢，提牛娃大图出去实验。 유잠송치냐티제규일 그런 독류 며칠 까매지 딘자 천지경 마치직 지시 그 추가 년에 뼈무주바당 내급 특유 나라 개발진 냐티 다다칠권내 주투당 뒤내 그 예수 삼체 냐티 고아권내 로용급 양결 랑내 카디 지지 지진 그 대다라 최심샤 그 중고로 예수네 냐티 랑가라 고와 고르도 죽기촌은 지마룬냐발레 터규 첨부양 칠꿈매강 터규 중룩도 주투 냐티 카칠권네 추중 깨주기 러용왕냐바다 제송키 야랑네 야윤 규규 림유기 팀배 규단티리 고추신 그 터규 용조 대달 칠뒤바시 그 일라 낭예외 딘저 동료 떼네 매강 다자 뒤론 덩치를 켈그 나라 룽디 디다르 코알라 앙냐 그 유잠네 칠고와 구디 냉에 첨부 수기인 시시 나라 제대로 친수 양결고와 니숨권나 냉냐티 진투 그 자샤 떡훈투 피부다 냐이 칼로기 유바 그 초로에 태규 텐잠 제신 중고로 급주디데 그 일라 냐라 계란 다다 계란기 레갈 제식 케기 칼로안의 용두 내 양결치라 카디에 제월 리뷰 냐 출입체로 민용잠친 유경 디니 남과 등두 당외 신원 인증 딜라 디엔세 고시네 로아투 그 내 룬읍기 초수 꽤나 지기도 민남께 최딩도 유두 남디엔의 놀미시 발마세 디니 링첸 링부식지 지시 냐이 골와 팅 숨바 굴뒤 그 신에 대 팅 당불 통화시 그 응은라 통화니 집수 나 유유지기 임바다 냐대 주와네 주인 신부 대다 골신 냐대 신부 팀자 유바라 그 이 땐에 마치 그 인기 말이 냐대 신부 팀자 용지라시 지시 왠데 냐대 신부 팀자 유대시 골와 대 골신바다 대출의 퇴진, 장타 매리 숨주잠기사를 대중마 총유수 응연바 제송기통. 중마티 솔와 침부식이 응원래장 치토와 유바티니 묵제식 인증. 신두 응원외 총유수 정내유. 대겹도 색라 중초와 유바다. 냐이 추난도 개주치두 제송기 대속봉 첨부다. 류용된기 묵티 인바 통신. 냐티 개쇼 툴르튜바다 신두 치외 장쇼 렉바르 짱내두 다틴 냐티 꼴와 콘네 로용튜 제송키 냐티 믹다 냐티르 꼴신 개주 치켄 루냐니 통화다 티니기 까브리 테이 류키띵네 조신 까브리 후트당지 개겸네 개조라 까브리 냐티 침나두 쇠태양 개주치 티니 지지 징세라야 인치 숨삭삼지 유바다 게뇨부격투 류용 시치르 쭈바르 치징 그루니 냐 맨리 당자 티투 제송기 류네 응유추 튼신 유바티니 니외 추베 겐키 코나 마인바르 더둔 교진 신양 유징 냐티 버블린다 시투응아 칠로용투 그 태규 돔잠 칠 템바르티 냐티 양갸라 꼴와 니 꼴치 카라 주토베 국급 용주 인바라 예치 땜부기 그 이라
원디 녜 녜바르도 냐티 타 신도 녜부 팅기인 녜티 고라 자와네 주규메 녜티 닝르 주규 냐 그 퍼블린당 슈크단 댐바 용와 체그 개보 시시 양절 고와 직 고와당 냐이 개방외야 티 추중당 타 링차도 라르 고와 직권나 더둔 타 링차도 원디 냐디 총외수 튠중 토와르디 제송 이치 댐부기시 양결 특유 첨부칠 티나 냐디 주치수 틴투바르규 그 나사니 카라 제티 튜잔 제유보다 카라기 제이 특유 차부 차과티양 레부시기 난도 루시 내직 총규 주다 독치기 꺼주라 담보르다 티튜 냐디 고와지권네 로용신 유진 퍼블링 지도 된라 티이 중마 첨부 코나 귀신치 제송키 뉴슈 유규 티니와르 팀바다 팅식 냐디 속부 요촉점 제지 라르 종와르 징네 고르와 고르 제송키 네 냐디 텐톱추 네 대기 냐디 텐톱추 시시 콜라르 고유 코리안 그 뉴슈 유규 냐첸티 텐톱치 그 일라 네 냐디 텐톱스 다팅에 냐디 텐투방시 락바기 텐앙 깡바기 댐불추시 고기 네체도 두그르키식 네체도 두그르키식 그 재미도 개념 때문에 다팅에 냐디 텐투바도 냐 원디 그 류기 시슈 유세 때문에 냐디 주치수 말립 공디 더둔 타 하장 링부 유튜네 락바 그구주디 뉴슈 유구 텐바다 냐티 숙부치잠 세클로지 라르 종알 체디 게겜네지 제송키 냐라 냐라 케라니 응치르 마두바르 시규 땡키리 제기 나양 수켄 이남 시시 그이라 딘르스 체나 자와지 양 주투바 민두냐 코 카캄네 담마 미투바르 쿄르갸 다자 락바짱디 출린탑체 그이라 다리에 냐디 주치수 팅에 있냐 태양결 고로와 카시에 꼴치 네 두르 투바민도 마리 쿄랑게 두르 투기리 쿄란 남야 낭다미 지크 치글럽게 걔네 양결 고로와 시고로했지 하람 팀 투접 제미 냐디 라라 속부 종와르 체디 테프르 깨주 지신지 제송기 이라 냐라 퇴기가 쇠바 두고 이내 양큐라 대다르 치왕유 켈레 돕치와다 켈레 제바 켈레 퍼블린 덴바 켈레 학베 응여부식 네 타바르 링마뇨 샤닐라 쇼다 나양 쇠직 수수 세바르 네 나와 조기 메토냐 퀘이라 다자 큐 스리스리 차도 큐기 네바도 릭바 탕세 용와 체크 릭바 탕세 용와 체디 포초가 식다르 숨우 체다르 쇠곰 체크 바 싱크 양나 냐식다르 체그 냐 그 하남 소수장 투미도 베게 기토하니 당쇼당 고 당쇼당 시시 냐티 라르꼬와니 꼬리안 더둥 남았다로 제송기 일라 내 고츠 마소냐 텐 오래신 창마르 코 소수 자라 조니 유에차 초르 내 고츠 마소냐 내 더둥 최다식 체그 그 라량 최다식 제보다 그 냐티네 카고르 용두 코소소 자라 조니 유나 차르 냐티 외부 종알 체디 라량 깨겸네 치보다 초이 땡두 중무 침부티 얌용 치신지 티튜 제송기 락바니에보 슉메바르 큐르보다 미키강 파르신의 침부마도 세부 지금이나야 내 더두 최다 팅직 체그 시그 소수 소수로 담자샤 그 양결 최다 식체장 내 주응하신 공손순항 그 일라 다치 뒤틴저 임버시 고마주 공내 소수자라 지난샤로시 내 양결 최다 식체도냐 그 동해 타다 수금 체보당 시슈 항마당 돈내 윤린 송외 아깨라 띵디 냐티 동해 치외 시계 박자라 카티에 제외나 냐티 그 치수 깨깨 용화다 그 치수 시투응한 깨주 치징 대초도 하람
추충기 추신방

립라 렉 냐티 추치니 시튜앙칭 티 속부 징싱 빵 토라 싱치와다 므도 시라 목티 베싱 추낭다 파르드 제타 메바다투 링와낭 제송키 태규 샤디 강바치기 와도 냠바다 카라 지 토토 떼싱 속부 시슈 유체기 토도 더긴 피와 제비 그 시슈 년디 테마라 냐류기 쇼직디 냐쇼 첸부 겹잠기 사르주싱 창쇼티 템부 젠웨 디토제 제송기 창가발렙 그 자기 카라디 수부 초르웨 류용 디띵도 니네 디 띵링잠 수바 제바다 속부 지제 용조기 라랴 테마르네 테나 냐티 우르싱 랑바다 치커 립갱 냐티 응아르싱 추낭네 튠부르 총디 냐티 할레 괴베 링둔다 신가 디시당 제베 용조 응엄발 세월 댄징 디 추중당 제송기 고유 퇴기 남카르 장바다도 낭 디지 냐티 착자당지 추낭도 롱바다 럽기 생미 제송기 류당 주용 렘바르치 제송 구유콜와당 경매랑시 미키 세부 미릭미 그 카라키 띵기 탁발류에보다 탁바티 그 빡바 슈베 라바송기 생네 대부로 칠 조르쥬 그 미키 릭툭뒤 냐티 켄게말 녀와 통신 느가르드뷰 또와 남라띠 카라키 유어 냐이 창윤의 식라 제티 튠바다 냐티 닝네 튠베 차키 추추 말부르 큐르 당도 차틴 낙부 인분니 띵세 인리 직락점 사이 추추 최기 착도 당자와다 대지티 자춘달도 제리신겹 냐티 응의도 인징 그자명 미치벌 멀업당 칩지 얌염투 초월치 제송기 급급러 세부통투비 미기 히벌다와다 대제그 카라 띵기 탁바티 총규 특유 도신기 띵도 니고르겹치 고 낙바니기 띵도샤 그 종교 방립라 니티 내 직바 당세 용어쇼 나니 내외 두배 개부식 인종 내 냐티 세바이 탱에 뿐조시 다당에 내가 까지 침부다 죽게 시시 그 일라 다당에 칭샤당 탁바 처지 제디 대 주치수 넘기기도 내딜 민니 유네 주낭도 추강디 냐티 주낭라 텐지 추치르 쉐베 왕투 체낭 추중디낭도 냐디 흉덥디네미 내 처지타다 차수취바 체지 냐디 주용네 렉바르담 달신랑 롱요짬 제체네 로조규냐 그 냐디 주치수티네 탁바직 대쇼베낭도 주디 칸에 칠템바다 냐디 고 총규 타루 담보르담 그 일라 내 냐디를 따잠다 렉잠 냐잠지에 지두기도 냐티 니 쿄노르 인야 냐티라 니잠 치드바니 티킨 키민 나니 타킨 냐티 닝라 제수 삼추 티닝에 카라기 유원에 송디 팅니바 죽투스리 타당에 냐티 추용네 담불 돔그 칭샤 차부시기 냐티 깨바징네 티 주중기 땡도 담불 돔그 기도냐 그 내가 치시게부 시시해지 추 하장 용용식도 막답 죽지외 내가 까지 침부 망타 죽기요 그 남카를 따잠당 주치 냐라 따잠 제신 니머 시발대 그 일라 닝군유네 윤신 친미도장 퇴롱당화시 태규 태규인라 다자 피주미 김라 립지 부태당에 대다 직도 지네 주어균냐 그 냐라 쇼당 시시장 냐티 마용와라 Tile doadi, tsoyi ngueso zilo gebe na. Jisong ki chuchun tiye chisu donggu tu. Kodang nyati jikdu chiwar ma se, nyayi go chonggu chisu nitu, nyati chimbu

0: 대사 이외에 아자 디지라 충다라 에 자자 선언 뜻이라 두자에서라 전지 리투라 장단게 선아 법제라 에 강마 위치리라 제를 부여인
1: 네세
0: 얘네 송샷 분에 요래
1: 너 키나게 송샷 같이 지나이나
0: 에 한줌라게 땅낭배 능이 쳐러 놀듯이
1: 네세 도무지시나러 나라
0: 네세

0: 바 공에이나 길라남닐야 쳔드슈규타 쿠베이나 등노 볼게이나 셀루키 나 둘레고키 토네 아 파르볼레 남바르케 와르심날야 하챙키 가조 쳔미키죠 레칭코 마온 젠도날야 유세제 산토베 멜람 디규인스 티나샤
1: 나 아 티네이나 컨디 포토시베 센터 공케이네 조금 링게니 소부데링 예밍리나 싱글롱 쓰나미 트레이나 이그딩 어브링 존에 등 유삼기 루세데 르구슈제 라저조 토산 싱글롱 톤스나 소유베 아이 섬포초타 유미빈치 초부초모 용리나 인다 토슴조병베 제시미도 소인 쳇지이나 신부존 컹소상 아 약디 신유군시나 침수찬에난 신유베 아이포 던전에다 라타 공기레로 용리나 루세데 피아이 아 티네이나 상마
0: 통심

0: 당고 디게 아마니 세 당고 디게 아마니 토쳐다게라
1: 니세 로로 소제나마 토제나 시린자 월라
0: 니세 시린자고
1: 로 Lonatu, Dipu Tola, Chamilia, Pagazamas Tinam, Tantum last Tinam, but Tanisina, Dinsilas Tinam, Bakunatu, Chatamino's Nasa, Tatiana, Shuin.
2: Lot Nemutina, Bui Yang, the Huayan, Sibis, and Oconcana, so you must over the Lake Kinatu Tedondina, Hazanibus to Tina Satotina.
1: Jenjans, Chamilia, Tinam, Bakungain, Emilia, a June Sigu, Sigu Chungi, some Jutsi, Jack Dan, Sanki, and a Peter Chong to Nayi. Nancy
2: 今天呢杨祖是一趟开玩笑是不是开心就好是一趟看节目是不是提醒的是一趟蒙他几个人呢您说他给他拿下多谢呢罗康马基这段语录是提醒吧

0: 탄다니 비친키 추즈종니 딱다지
1: 까망에 생규르
2: 생일링게 궁함사 샴능어 양제네 팅디 까망에 생규 녀드슈이 지세니 추니기가조 개컵기 주 시진핑키 비지미마 소강 체모 중콜 개튼 첨제 폐비에 방글레 개컵키 실륜 타리케타 젠좀낭타 개컵니베 운진키 튀모토 튀럽사베 중국타 방글라 개컵니키 레왕지튼 초고 듀규 캡자낭네 개컵니베 저와 태외 서도동교 구디당 유리 시진핑네 중국 방글라타 개튼 신진키 냠뇨 비리 치교 슝능갸부타 젠범메저웨 와르종 탐서치바 탑취비리딩서투동와 첩시태편주이치치수철동어제체디 편주기대외캐변타 도구첨부치세내툰태 모두편주갑조치두유지송부리 지세니추닝행아조 중국중앙기지협수지 개협기주시시진핑케 미마초강체몰 캠부지 미마당기주시 최종강콩매주시 홍센타제종낭시 시진핑케 중국캠부자타냠토 시디송화타콩비동탑최와서체디 중국타캠부제레왕지툰소부두교구디당내 미리키레왕지툰소부두배배순둔두유지송프리 처음으로다돔지기업주기체진라시나 여동야민유서초료투지탕벌개용기 처음으로다돔샘배내툰기치처균형치부타 권지용수수天십시起诉切当年 사제点在德国수天십시听听额中额别塔 朝东家塔尼斯顿切别南 蔡西马伦北家切松菜 精彩给给新个名字 사구别给和啤酒五年内西多切巴行呢 给和啤酒五年塔 给和女局去给您谢狂 八镇切别 女局三别马拉萨不足准切 阿卷爱拆过切别南 年冬家民松去楼 女局三别天用塔 点家 去去节也女局马拉萨不让咱们准心把切运营西顿预备 从对北三角镇子吧，和亚东区今天你是按年拆迁开三角镇子村头头，我这南湾行呢。第六进的出外牌，从东北在有所列女局塘，除了这些，六对七镇，南国、满觉集团所属镇内的几开馆摊，主要预备七间南麻子单位，昨年南厂，俺们这趟咱们准备七间去麻子单位，村大人新开南厂，东区趟咱们预备，全麻子着了，同桌松东趟咱们单预备。 现在准备去今年的送结合起菜市场，俺们就拿住六大菜就一边拿，再举这些年片有菜所，昨天结合起菜市场内，团内就叫空杯用掉，吃顿吃一趟，再举杯前往松江菜园菜市代表菜一批。这次你从俺年，俺们这个南阳门过。

0: 우리 조부 담모도 봐. 드니 내시 숙체와 카지라 차나 보든지 시야다. 보든지 지고래 딸 학바도 먼저 수구 차베디다. 딱 칼라 정뮤직다 아마추비 중세 아니 나스디 당내 숙체부 돌라.
1: 레셈 지라다 콜레 암지라 키랑케 롱무구 네 당는 중원진 집에 거리야. 담지라 중원의 수비는 딸이 치숨파 표제 디민기다 쇼디 다제 나우리 소소한. 다 지나는 주 롱무구 네 디문진 남에 거리야. 쇼디 다제 카라
0: 당은주 네도 응원하러야 네버디야 롱무부 네게 네다 딘제 예바당은주 다리 디숨고네 대제 아니 딘제스 나즈 딘제 두삼나 아니 네버디라 저지제 롱시다지 제규 카드 지규릴 다디 롱시다지 주고 메인 바데사야 유선 베이스 제규 면제드 동제 도슈록 바사지 어 디치네 지그릴 아니 차그 균세 다시 제아 지요리 저번날로 차도 민도 다야가 다지 어딘데스 다지 민자와 망부 요리 이내레 롱무부 나즈 문제시 응지세부 용 투나 삼나 조디 롱시다시 제아디 조리샤라
1: 레슬레세 당은 지균토 카지게 조어셰브디 네즈 춘준치 롱문진 체제 도샤능도완 나 동외토 네즈 춘주지게 당은 줄르비나로키 네시 망고시 응원윤드 잠바 니바토 다민가나로 테제 지레 멤베 깔 센제발 다 당제 허나 우유비네레 안난주 멤버츠다 소야디 능신체 그 손지주 지와야 담 멤베 차레리아 쇼디야 원 외동네 계심시라르도완 데키란다 포시탄 롱시소 모즈탄디 민기당나즈 뉴진소리아 잼제 쇼비니나 텔레치웨 네시르규리아기 닌가 침부시라요르 바람질라 네실레세 당나즈 네부지응외네 차차비나 계제키란다 음질라가 롱시 당제 나고리 쇼비나 데알레 치치 카르스 나고유날
0: 다 롱시 다제 제바야다 다제 신다 만저 뉴스티지 요리라
1: 네세
0: 이네레다 네부딜레 네다 딘데 시테요 롱시 다제 치고야기 딘데 지유나 아니 약속 주나 레멘 부자용제 닌숨 능줄이야 칼라 주대본제체 주카본제 마세체 드니 딱제 제외 님들이야 코부동바 음지자 연구야들이 안디 용제 가르쳐오르스나 먼저 단다 주마나로디 적부디게 마장세치오리라 상세집에면 언주기 지루기 님보 된제지 산사조리 허선야 스그리 디딘데지 시담시스지 동제 디념도야 추규 줄로물로 하우신 솜도 유예지 님도 클릭리 통제 규마 장모여야 탑시디 단규릴
1: 아 레레스레스 생이 메가 태고 고민의 도원에 치보야 실라마 취야다 쳔마 취야르바 니니부데다 언나줄롱시 잠마세 키시 차소 당제나고 공비네리아 저부동마티아 동네 계셈시라르도한 레스레스엠지라 로아모 내디 섭지부지 레드 잠바다 샹람네 차쇼웨 능춘데 퉁그리 슈브르발 샹람네 차소 쇼웨 능추 퇴미나 야로무부 내디 임부된기 요르벨
0: 단나 조부나로 차템부 창원양 줄롱고무부리스 럽투마리라 치자 언주 샹람네 차쇼웨 리리아 포모부기 샹람네 차쇼리 롱기 제네길레 차쇼그리 데마제바 롱기 샤텐 둠부 갸게 잼나 시로르바 제타 시로 분년기 슈침블리데 차튼시그리 둠둠 언주 주세요르바 리시사디에 디에다 안싱줌나자 다갸게잼네 지촌스르바 지촌 딘데스 나자디게 담만다 디송은주 주메나자 릭망부유데잠베야 디주나자 신베카르디에 조부나로야 차르제 튼스그리라 나자디게 최고는 롱시다치체야디릴
1: 레슬레세 계시다 키랑게 니림 교실 내 탄 티신 생춤 내 당능시 로아무부 내 티다 이와 긴제스 지구 우유 민테 키랑게 오제시나르날
0: 레세 다 탄당은 주 로아무부 다 니림 교실 티신 생춤 딘제스 나즈 딘제 예오 체고는 군주숨라 만자 다 가르스는 당보 롱무부 나즈디 조딩은 주 공도 슈브난다 내달 차샤네레 대오유엘라 나즈 다야다 샹오 감네 미뇨바바야 안디신도 나즈 슈치웨가라 차한데 추야 안에 지무망 부터야 안 참참 주고 시조에네 시가 주디 시모 토바다 안 수구 차베 투다 안 칼라마 주지남사 나즈 당요야 다 디신도 먼저 다리 지숨고네 차샤나 저 규디야 봄케 겐즈 셴바다 진도라 마랴 안 제된라 베게 자세 토부든데 요용고레 제자 딘데 인디 점바 당 먼저 롱고모부들 조디 카레스나 먼저 단다 딩디 수리기 쇼데 다치 롱셰다 롱셰게베 규르나로 풍선다지 당은주 자게 잼나 장진소 장진소 외규리아 호진제 딘데스 제제 아니 자세 제동 오고 대제 아니 언주 자게 잼나 병리 检查소 걸봐 병리 디 제제 병리 제고라 아니 언주 롱무부 이면 디땡게 카세브 십지 용고 요리스 但你不听，我做你邻居谁给的？哪子的肯定是那的？那大了，我做过那样大，我做千百几百那大找不有嘞。谁是的给那？成熊酒、草酒。 那규모나로 나서다 이제 아니 주보시야라 카지라

0: 마세 서구 모부선 다 빼샤로바 칸도디 모부든제 다 빈납다 다 빈납스는 건 누구도 웃은데 든제세야게 요리 안자기를 차샤나 차시 장교바 차오게빈 자디 튕거리 아니 지출을 차샤나 마세 포탈을 상겜바 다군닝게이들디에 상겜부십지 체거래
1: 레세
0: 안제를 차샤나 젠도디야 뭐 간바 차오게자 어든데스인데 좀 땅은주 두스 더부치들은 건주 남산롱시 다지 마김니 지리 인지민지 샹와 딱지 지규리를 샹와 신당은주 저거로바 저거 딱지 지지 디나로야 처리 마보다 처리 까보 대신도 하바도 건주 자게 좀 통신 시보 사지어 저거 딱지나로 디디 좀 건주 저거 딱지디야 땅은주 나지디 니름 주세나는 땡게 지치고리 몰라
1: 레세
0: 아니 다 숨부디 가려서는 신중 나지디 나야 저 규견라디 내부디 건시나 균도니 딱바 주고 시시 대념다 양탄 양민의 샤오 딱바 깜부 지지 다모도제 저부당디라 지리아디 슈체자제 두스 겐제제 응은주기 향기와 향거스는 더 도부스 자게 되는 강면 코스 샹게 치다 낭래야 좀더 퇴제 아니 연극집 안 든저 시대 저거 마 퇴용 디선바야 아니 좀더 딜 투보다 안 차서 든저 투베 겐기 안 차 튕거래 아 든저 저보단디야 가지를 실수 죽 침부다다 차샤기야 든저요래 안 저보단 차베지래 저베 친구수 든저 차마부 고여대야다 야나 저보단 차베지래 차마부 퇴야 안 저규를 차샤나다 디닝가 단숙 침메데 든저 차라 딱네로래 균댕기 저규 든저 튕거래 다 디줄 차샤나 가세 당바 Nyenge ge ta dende mikse yo ma re.
1: Nese.
0: Le sheng dung ge nazi di ime ten yakshu chun na longshe dakji chiya re. Longshe dakji chebe gyurum na lo longge cha san tongbu ma se siang chinan ge nazi di ge le sebu tong tu go re.
1: Nese, nese, nese, nese mchila. Long mu gui nese di nguen zin sebu tu bi yin men ju kar che gung yu men shi kinan ge ngu zhish na ro na.
0: Nese, gong du shu bu nang da longge mu gu di ka sebu chung cha na ngan zu men ju chi na ane nese ta ge ya gu yung gu ra ba.
1: Reshe
0: le. Benan da pen gu shu na ngan zu ale da pen se sa ji di sebu men ngan zu. Yo 제도나 말 중세 루베 소다 간조 줄라와라 룽기 카레넬 펜베 준뎀베 딘데 데나 세기 민주 돌아 딘데스 야고 용기스 콩메라 차샤나 구슝기 공부다 창조다 당진영 카자제 당메중 카자 당메중다 특중 유중양제 디신도 선주 구부다 선주 죽숨 다 쟁을 소바 급디 니실 딘제 딘조
1: 투도 거든
0: 어두스 다야디리샤
1: 레슬레세
0: 제도 차샤나리 양주 다 롱모부디 콩메 주고 메인바 니시 디네사 주 수구나로게 규메게 네데 마부차이 디점방 주게 나주다 공주 태니 니루 하던 거리 니루 하스는 주 초보단스 야메 루야디리릴 나주라 창조다 망조제 치줄이야 적규 리부투
1: 真的是是说西部是东菜的就能够看见我们面具测距吧是你盐水好像家能落路街像个居家呀你如何那我你真的是等过的嗯那是那是那就让我们查下呢嗯说过跳不满意吧啊那桌上有啊高位桌电信这样这叫你不猜的嗯你可以猜不起的下是那就让我们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边那
0: longgo mokpo diyang chab chenpo chichi kya kien chenpo da da di xin du longgo deje longgo na ge se ba tinte sun du ngon zu kong men ki tinte men ju yabu yungu min du je zang chi chun men ju che ya di kye chab chiri xa
1: lese lese dang nan zu longgo mokpo ne di ngon go kinte chi gu yu me chi amji la ki nang ge mu ti ngon wotris na ro nal
0: lese da longgo mokpo se ya di ngay tingi gong du shu nang da nam yu ne ngon zu sa chu se tam sa chu ren par sa se ngon zu gyu shi na lo sun wo re
1: lese la
0: xin bu du se mang bu mang cha ya da xin bu min du se ma se da tinte se na su gu gu ju di ge mang da na se tinte la ya ge nyeng gu yo re
1: lese
0: an ka se gi ro cha gyu la so ba di xin jianbo da che guo ju ga wo ri tinte an jem je ngan zu si zhen yong be si ri ding ju da jie lam te le ya lin kan ma kya ba zhe ja ren par chen na an ngan zu long mo bu da la so ba ni si chok du ji an ni ma po be ngeng gu cha du gu du la
1: lese lese m ji la ta ngan zu ke yu na lo le mi ne tham je se ne yi da ne tham je gu ne yi shu wo ba la ta ngan zu ne ri khin je si ne le se han ju lam te le ya yi sab che wa di ke sim ri ba la lese lese m ji la ta che na khin je ji le ya pu si ne si yu min chi ki ran ge mu ti mo zhe na ra na la
0: lese 다 푸신디 대사 지소 토래야 mi mambu chigi pusindi da ha gu duwa la
1: na jil
0: pusindi ye na min ji chi go da din je si indi zamba ya ta nge de ng zu yu shi ge liu ng ju tan ba sin ne so liu na lo la yo pusing ge ne go su sha la gyu ni se da jue lam den la so duo chu be sin ne lo ar je yo chi ne si da so ma da nang ne be ge lung ji cha da si be ge po lung si long la ne chi si gang me dum la ma ro yi si ta gen zu sin ne ji mang bu si su no re
1: ne se
0: yi ne le gam di le yang zu be ge po ne be sin la ta gen zu be ge po ne yi pusing se di ri la pusing la ne da de se mi se thon ya se mi do la
1: ne se m
0: ta ne be ching won ji na gi si pusing di su su chung du ni su gu na lo go kyeo chung yu na gyu rong bu chin di zam be ya pusing di nge po le ya ne zu dang ji nyen ge che wa la ma so wa la ta din de ne zu dang ji che la ang an zu ne be di ngon si na po ma de wa din de si yung gu dwa si ne si ne ne da di yung gi la
1: ne se la
0: ta men gan le yo ji su sin di dak che che wa na zo di ne be di ya shu chu na da wa ji gi nong chu le ang an zu chi lu gi po nyen bo o mi la zu ri o mi la zu si na ngan zu po na lu gu chu gyu ja ya me ya shu chi yo re o di ri 디다 디신도 고조비 있으나 고조비 사이딩은 좀 포기발로 숨겨차기미 양양슈 인지지 디게 땅은 주된사 미간게 포난 남사메 디에 수수 뉴 수수 땅체 곰시시부지 도와 等도 디마 제방은 좀 연가자야 여러바 치미수 직척도 치미수 디게 넘기네 양양스 땅거바 어디게 땅유나 아니 남사다지 지하 요마리라 디 카인스나 안주 포기 추규자야다 기바 숨겨차야다 년가자 숙침부 딘데기 다오징나로 따비나 매그 뉴부디다 수수랑 이거 수구나로 데데데 잠바야 부디 딱지 차가 용비나 안 부디 파급제 부디 나즈 멤버지 튕고래
1: 딱지 천절이야 괜치고르
0: 라 괜치고래 안에 안주 거부동부지 거부동부지 맹가레 페이지 안 푸게 아주 디안 달에게 요 말이 딱지 전에 야고 요리
1: 레슬레세
0: 어두 스릴
1: 단한 수 튀기도 내다 기란 포단 규메네리 메조 삼산다 디신다 트러블시와 탄샤와 단 하고 속이 능추 튕고 유비는 양난주 콘롱 시탄 푸시 팀인다 푸싱 리디조 딱지 나비는 양난주 내리 망고시마중원고치토야기 개바딘제 요리즈밤질라 타고미 망고지인은 포나바 이네리 참비게비네리 고나바소기는 수튼두 다랑삼게 포메시야타 디메다 너소자가 메딘제 망고추는우드관 두스나민다 양난주 네우이디 메주마톱체 급체기 기란다 너소딘제 자제 쇼비는 양난주 네리디 개협치 드라이네리 다 닝가지 드라이네리 디조야 꾀치도 좀바 네다 튀베 슈고다 기란이 마토 칠레기 민간 태제 칠레기 면주 나 디케 참지
0: 반지라
1: 레스 레스 당나주 푸시 네디알이야 뭔고 근데 치고 이미지 엄지라게 도르트 쇼어잖아로나
0: 레스 당주 푸시 네세야디 조딩은주 단남기니 칼라냠보세다 딱한데로부터 아마다 부부니 좋은 거 잡 치세지리샤
1: 레스나
0: 님마 당만주 부부 춘주이나 아메 칼라 소집지지월바
1: 리질
0: 언제 인디 좀번데 케나로게 다 토예스나 케나로 커주지월바
1: 리질
0: 드는 거 잡 슉 치세지 용기일
1: 레스
0: 당만주 배차잖아 미자지이나 바바 아마 부부 보모 강가야 두스 나즈데 튕길 다딘르즈 인디즈바 약슈 추는 컨데레스나 부고다 미세기 나 이제 마치네 케요 마레 미 겜브디게이나 안멘갈 제라마 추브지 페이지 딱제지 나나 아니 기시 부디두나 아멘지 최고야디 개사브리 샬 민지 제사베 규름 나로 안능미 찾아라 부디메나 아니 야 로디르 바 파주 고캬메 추무제 나 보고리네레 파주 카마디아 디수 개첩 십지리샤 안치로랑은 조 제라님보추 인지치디라 카레스나는 조 집에 콰즈 비지다야
1: 是吧
0: 안파만 빈자 이즈 포업지나로 추동야라 소바다 딘데체나 안파조 고여 중요하게 레라우슈두라 딘데 인디 잡아야다 단등에 공도 슈브난다 도나 제야디게 조 리샤라
1: 네세엠질라 제나 제남처 참데레디 팅디리 쳔키 낭튠 참 모두 쉬즈미 텐데레 쳔키 십시 쳔군난 켈로사 남게라시 남랭게 내안실레 쳔세시 나와닝 타브네 토제나 슈구이 헹게시된 자고
2: 아카절 가스가 좀세
3: 좀더 비우니 다 뜸바다
4: 이제 니마세샤
2: 중고 귀친 유감네 텅구 벽게 때모 시로나
5: 기랑 쯔니 더리시네 안유나초 시바랑장 레오 제구지 초 레오 지지 지지지
6: 你看你，你，人种龙青年轻猎户，人种龙青一，人种龙青年轻猎户，人种龙青年，他的肩上没多少钱，我走给你。
3: 远近龙城烟气连

0: 这不仅仅是 切不得动于,对不讲细语。
1: 마란주 초에나라 복시다 주어 저미나족의 힘대여시 복시다 주어디에게 안주민시 규림 주비어다 보모
2: 시장 안주의 직딩 감침부대야 찬나 개배 맞에 시저 몽구치기 레신되게 듬바 침부유 이내내 주어 몽구치 양탁배 렌디 큐니 하쿠구민도
1: 범랑게 주어친류유배 삼루도 유복호래 감히 제시 라로디바치시 보게라 남아리즈나를 지고가치고 디나를 친부이나 딘딘 라로고야기 렌지 니도 가부지
2: 남아리즈나
1: 오오 진행하라 니님도 남아리즈나 줘
2: 레스볼라
1: 나 보게 남아리즈기 고대치기인다
3: 阿珍英啦,公开不散,看不散,碰不散啦。阿珍英啦,我今天来看这学语,没看几个卡拉斯的,是就打托马达丁的,拉不有没心念的都,得看着了啊,俺们拉不有没是就记得心的卡拉斯爱心不明度。丁姆年没忙过几个公司呢了,有些,拉不有没没得,也被三马心被死起活的。
2: 那就对哦,所以能够,公司家马家大就我有日日巴了。
3: 谢谢,但我们忙过几个人的公司其他当然是,也没有这个几个人在前前的,可以前前的很多个月不起的月不起的月不起的月不起的月不起的月不起的月不起的月不起的月不起的月不起的月不起的月不起的月不起的月不起的月不起的月不起的月不起的月不起的月不起的月不起的月不起的月不起的月不起的月不起的月不起的月不起的月不起的月不起的月不起的月不起的月不起的月不起的月不起的月不起的月不起的月不起的月不起的月不起的月不起的月不起的月不起的月不起的月不起的月不起的月不起的月不起的月不起的月不起的月不起的月不起的月不起的月不起的月不起的月不起的月不起的月不起的月不起的月不起的月不起的月不起的月不起的月不起的月不起的月不起的月不起的月不起的月不起的月不起的月不起的月不起的月不起的月不起的月不起的月不起的月不起的月不起的

0: 자양라시난다피기치다꼬르쇼체교기피기치는고유십시코바
1: 리샤체산범람라란제뉴두에
0: 어민도피기꼬르디경도카우시도니가고유코르십시기

콩도 셈바티니 포준키 담위에 낭세윰 냥세세준키 남다라 톰보트가 7인 하모시비에 미나 7인 기비에 남다라 톰보심 포부제시기 담위에 겔류 떼딩타 규구딩키 레왕시비에 미나 남기에 퓨조기에 남다라 톰보세로나

莫萨南克西列唐行真卡起村部撇列江目的当了居者肯日得那萨提普唐破灭各记忆路样里年行级别旧库日日哈萨姆塔别宁当日日唐朝的龙乐比汤嘎了学年铁给可以拿定国家行起 내초 가르리

0: 콩토 삼바티니 하모 치링기 땀에 뼈면 윈바 난키 하레 잠시 남다르 톰보심
1: 미로동 창키 슌다르 티베 루카르 사투 망추기 루리레 총베 인코
2: 네처 카르 시베 망추 지젤리 첸센타 디네 키기 헤기 망추 규제키 랑셰 제투블라 디네 키기 사투 카르탕 르메 진탕 양용투
0: 디기 조가케 담에 뻬메 웬바 난키 하레 잠시 톰부지 센로나

0: 평종 롭다 체면 개겐 침무와 치린 도지 라니 표기엔 다주의 리비에 골라 치리 난시 유비에 세나 엽쇼
1: 나 푸시바디 차와직로 고구구두게 양나 푸딘시바도 봉운죽로 고구구두게 디니 또 가르스나 야키구 이 딜라 치다자타 양나 디제체 강제민게 문지타 제시 수초구 도슈게 근데 디니 강그 왕도 땅네 제시 제바 이네 공도 슈버능신 제지머닝타 지지모이 푸인베 두숨지당와 춘이 디턴야이나 추어탕 다가는 신기 깨워 교서 강탕 강야 융구매바태양 대부대 제장 예스나 치자 슈버이나 치자 슈베 남베톤의 제시 제도라 제자 슈버이나 제제 남베톤의 제시 제도 은데 도르드니 시에비나 턴야 깨워 탕 턴을 추어 디나 자원이나 융구민도스그 제장 홍어슈에게 낭도드에 다 가렸으나 두숨지당에 겁려야 맹아겁려 중에 지강 당보주와라 저지머니 지디모이 피시벌려야 이나 냥오드탕 제시 슈버자미 샴라에 두숨지당와 시에베 맹아겁려 숭에 지강이바 빠딜레 시엔데지 포이 피시베 지강 디골려야 이나 자제 피구에 농진 샘버버 남라 오드지 슈구인 디겁라 巴迪勒先迭迭破一批数目的话了巴迪结束这位拉萨勒斯多了拉萨勒的他的点腾康电报主播的是呢高位腾电报了主播的卡里西亚过来呗迭巴七当街都那边设计数目就他们提大个难呢提大个车呢卡切不得巴迪罗斯布吧要么呢巴迪罗斯一碗七百 턴디 세월 체바 인자 레사 레디나 가와라 양문지 체국도 오시고요 오나 빠디 로스 이와 지구에 군제 카리나 샴라 네 디고라야 모드지 슈그인 투숨 지당와 겁라 디에베 겁라 문주기 푸이 퍼이 랑디 미시 이기 남라야이나 죽베 스디나 요마레 제장 금제 틸렛데제 바디디 로스여와 다 오늘 안도 튼다디라 더동 중 체제만 오도자지 슈버이나 콩도 강아 죽베 추시에베 겁라야이나 안도 자외나라 치강딘데 주발라 포니 포탕 몰라주스 숨으로와라 아셔주 미주베 추시에베 겁라야 다완나라 딘데 주발라 랑게 대탕 체바나 포양 몰라 주미주스 숨으로와라 제자 푸이 퍼이디 대바 찍베 임베 푸이 바탕 다가는 신게 무이 파 신도 모 마제라이나 미주버데 머시 체베이나 포네 포탕 몰라 주버레데 랑게 대바 임베 푸이 바탕 무이 파 대신 신도 뭐 맞이하라이나 죽음하래 아가는 시 머니 팔라니 대외장 죽음하래 금제 가렸으나 나를 죽지 땜배 겁라 머니라 죽배 추디 자외나는 야 치수 자외한 땜양 말해 제장 바디급 두대바 땜발라 야이나 나도 남바미지구래 배차샤베 이나 두두주 슈버 이나 양나 머니 터이기 대바 땜바탕 양나 문주 머슈베 땜발라 속베 남바시행기 토네 두대바 땜바디 또래 제장 랑게 대탕 체바나 포양 몰라 주미주르시 셔주미주베 추그급라 숨어디 능신 바디 콩라 유베 푸이 푸이디 랑게 대바 임베 세지 옌시어와라 파파파 마시베 시부디라 주베 수에디 메자 제자 바디시바디 로스카와데 단다 카데스나 대배급라 문주그 푸이 푸이 슈괴베 추디시에브와라 왠데 바디레 충외 푸이 푸이디 랑기 대바 이멘베 푸이 타 무이 대신 머닝이 이기나라 죽음에 로소 바디디 깔급에 금제야 다가랑지 디급다 충외 바디레 현대지 푸이 푸이세기 포당 이 푸이세지 두가라 di ya ki gu yi di le che da shu ta de da shu ki di lu yang mi ji bu de kong du shu ba neng xin ri de jian ga zu da nan di de tu sum ji dang wa ge le den be ji gang sum ba dan dang te de guo jie mei ngi la xi be ji gang di le de xie ji shu ge yin ji gang di nan le chun wei dan dang te de guo jie mei ngi la xi ba di guo dun de ka de de si na dan dang te de se du la dan dang te de se di tu sum bu 소소 강슈탕 머슈기 투숨소스 류기 남바조르와라 미직비긴바 구그레시베 튼다드르와라 이나라 중에 고젠 메세디 이나 고젠 슈베 차웨치 투숨지등와 급레야이나 멀레베 케지디 세월체베레 고젠 메베이나 양바드부 코투브르와라 오나 디쇼라 도젠기 이기 슈베 차웨미 디급기 벨라 두그유탕 메스나 도양 요데 징드마시베 안도 저기 차외치 주발라 마웅백글로 더워 가라다 차난로 들라드 단다외글로 응원 가라다 차난로 들라드 개백글로 퍼워 가라다 차난로 들라드 주발라 다디 독바쟁이 남베톤의 중외 빼지르와라 공두시에베 두숨과 두숨 지땅외 천이디 가라서나 용수 상화래 주발라 디급기 고젠 메세디 고젠 랑라 코구르 머시 독젠라 속바 있나 유요마레 다낭터데 고젠 메잉이라 시베 급 타마타마 대충에 라지 라디 팅아 날레 주버 줍시 모두 수에 급라 야이나 송스마능신 라다디 카르스나 듀베 튼덴바 주거로 와라 카르 듀베스나 콩도 두숨 지당외 급로 시에베 케지 테다잠도 머체 테르 머듀베 타동 케지 현다양 유베 튼딘데지 듀디 덴바 체버로 와라 레이디 듀베 튼디 카르레스나 샴라 치강 시베 급로 야 제디 시직 머닝 교양시 집에 지강지 유발라 지강디나나 댐베 튼다디 레이디 레식 도어 체바레 제디르 시직 머닝 교양시 집에 지강디 오나 코덴드 카데스나 산조샴나야 지강디고레야이나 제셰다 지강디나나 제디세지 중머레 로알라 제디 카데 데셰베 제디 시바디 컨데지로 코고데스나 무이의 슝나 제바 메데와 타 머닝 슝나 주바 대보 예바 소하게 소 가데스나 빈낭 안조 빼지 차샤 신제 더블야 차트는 시베이나 마음바디 거워 자타 제데 단다와디 거워 자나르 제타 제데 대베급라 버워 자타 제 더블르발라 단다와 네급라 양 안조 거워 자나르 제타 제 머치부 제제 응원 자나르 제타 제 더부 자나 제딩머닝 지딩 모이 피시베 맹하는 신 응원 자나르 제타 제 더부 자나니 숙디 강종수 차베 다탕 터니에서 강탕 강양 댐바 다쇼 주루 디자미안 가졌으나 퉁규 요마를라 조수 디신 투미 다두기 슝기 공바를 매장 단다외 급러야 있나 무이의 슈바디 조치와 인양 급가를 무이래 대대 머니 슈디 주숨 지단외 급기 단다외 투 세월 주베 예배 튼다디 무이 슝나 주바대부 매바타 머니 슝나 주바대부 예어리세 그 튼다딘데니 자완이네 말에 성우도 중에 규량시 집에 양아 양디양 카데스나 유버리 머닝잠도 머체 공동어도 송승바 능신 무이의 양 슈디 투지 탄다와 세벌 주고 유베 튼다디 댐벌 체벌와라 규량시 수도전에 치마디에 저두전에 둘라 무이의 슈그레시베 튼다지 댄차브르와 재단디 양디 머닝라 저두전에 둔두시에베 무이의 양 유바 무이의 양 단다외 코든세월 주베 유베 튼다 둘러시베디 두디 코어체브르와라 양아 양티양 두베 튼댄바르 주버레 교양 시 시베 시 시디니 당아도 폐개자지 시에비나 룬와 탕양만나 척과더부 고든들와라 머닝 자왕 척과데 머닝 자외 내장 요리 지그리스야라 소베 둔다들이 콜라 tūsum jidang wē gāb mēngā nāla sūmbē cikāng shibu dī kōdion kōr sēnē rē yāng mē nā tūsum jidang wē jī kē jū lā yā yī nā ngā zū lōb jōng tāng ngō dū dēshē shūba rē shām lā wū nā ngā zū hōng dū ngō dū sōng sīmbē cikāng shibu dī lā chī dē jī lōbē nām bē tō nē hōng dū shē bē cikāng shibu dī gē gī nāng dū lā yā yī nā jōg tōm rā jī dūr dū jī shūba yī nā zō wē kē jī

0: 제제 야즈 추디디 교드 셈바 수루이 제드 차자 철루이
1: 제제 야즈 추디디 가도 세세 녜디이 곰도 세치 뒤지이
0: 제제 야즈 추디디 치라 주드 따부이 낭라 뒤뒤 띵부이
1: 제제 야즈 추디디 키라 추디 짐바타 이게 탄와 짐바르메
0: 제제 야즈 추디디

Sengen nam tsu, ajil hamyo nam thar ki gyurkhu la nawa la tse, kegi chenpe ting rinsa singe, pa la nyebe sem tsoro kangshi ki paza ya simba dabashik chung enyo la. Nga ne ju mi simbe sem tsoro tila, je ju tang ya tsangnan kangyang nang mi goy de, meri kangyang rongwe suyo lokar nang, meri kang ki pijib ki chungwa gong yu la, meri mangbyo ringi shundar tang, purab tsa gyu tu gyunzen che yu be, 随军给忙些提的米利康提罗巨行列给人数堂村切的球约别提到了新兴能看了三村马上举面提的是给我了给国部的不是银子呢民这个康阳没了给把图培给阿杰他们对吧了气给了对别人们让的平松错不明是我康阳没讲年把培银国北女把切切人点心年听忙的那娃孙行大听忙的用能给就行没把银的 아직 하면 누가르기 수경의 접종 대단이 주체 퇴습증 주체의 책 편성 소비 누가르기 대주타 뒤에 직과 정도 마세 파사 포교토 두유징부 랑링외의 차된 체배체 누가르긴 지시 세탕대나 주퇴 편성 소바 개취 모두 퇴바제기 접종 표도 침바 샤다도 교류바 강시 하면 차병기 예랑어의 차배 돈지부터 체숙바 세계바 로가르바 Rueymoa jie ge zai la rang rang ge zhigwe xiong lu ge gya dien sa xing dien la tuyo zhigwe lang lin chue ge nyam yong pyo sum chou bian a jil hamyo cha bion la nyo gar xin la me bie tuyo ming ge kye ju mik se wa kang mang nian ba ma se long chou gil ha zam ge chung pi tu zui nang mira mang bio a jil hamyo nyo gar wa chue ring lin di ni gya qi ji tang ding qi se du tang ni lu gar tang cha bion xie ma tam zom li jie xie jik du nyo bie chou du gyu zai lan na me ba xik du zun yu ba ma se 캐빌 규림츠 사공 민저베 왕키 교모 롱바타 중바 샹바 겐카르바제 록첸보 시르 차신 소기 니마타 로와상모 베마 웬바라 퇴유 퇴주 치미 군데는 최게 노르상 낭서 웬봄소 수균 함의 첩숑 첸보 티다양 림기 중어신

세계나무소 대견 퇴진 가기급 벽의 유롱카탄 개발투 노블링가 소수 함유 차변 700급소 매망배 응아보니 차변 체육의 도라를 패대 뇌사 야보식 송리 년직신 생무 야보식 식수의 유바마세 차변 추 차변 난기 정리기 가외 민의 식턴세 인천의 차변도 야마 피바래 세쇼구유라 차변바 추 철기의 레베토 남타리 년보탕 지보식 당리 생무외 이원 초세 세모왕가 세니 차변 육대대 캠돌렘네 공무 심체 나도야 남타르기 교코 텐나라 자니 세네 항랑도 동와서 벽이 아주 함으로 가면 난케니 나네 타파르 마체바르 신도 마부유 되게 함유 차변 카기 갑소야 나소 쉐버탕 차변게 남들어 교가 태자 매번 남기 차변게 남들어 교가 서베 긴군 춘장도 꼴신 슈了 차충게 낭퇴라 균어 서버츠 셴바초로 차충키 융을라 조모지등게 세세나와타 담규게 총림소 송구유변 삼일 생무 세교로 가양 차충게 낭퇴 마켓만남라 니마샤와 더비 로기 용토 대대네 삼일 생무로 르루 약슈니 차충 강이버 티에 낭퇴라 균어 유배 토니 아진 함유 차드버츠 류응하게 제르 세교 티인베 도마르 차충게 낭퇴라 균어 능주니 신도 개체신 개발토 함으로 가면 유배 쉔게 남부츠 쉔게 모주 나외 담버실 녀버점 임바라 마타르양 남타르게 머이캄 마좀을 렌직 시교티 신도 개침부시 상부동

생겨나 무슨 다람 난소 릭제가 최초디에 체능 괴베 벽은 뇌가를 좀 리캄 아직 함의 처분기 맛이 초도 교진 신도 차체와 최근 노르부상 변남탈기 낭퇴도 죽게 남탈은 니 담교교 중으로 문어 잘 세신 캐도 파바남 최근 노르부상 변남탈랑게 낭퇴탕 뒤에 패배 측의 권위 랭웨샤라 최근 노르상게 남탈기 중으로 문어 잘 세워남 아직 함은 뇌가를기 순수교 토니 잡대나오베 잡업까지 탱계 최선인도 전신유배 나바츠 연구 왕복 렌징디 초소 때문에 렉바르 샘바셀로

0: 在当地，新南村公康山，破案团救灭地堂里，吕布勇去地堂忙多一不堂，出来吹土迷茫不行了，军土破案闹堂，吹不白吧，向往迷的我说，杨司令有事，因那闽南籍军土破案年轻时是因被外送的，那时首先前来的是，文讲闽南被那时给度破案团救灭，闽南被金安尼有的，普西内堂南米土走了为龙目归内的有事。 破坏男性去破坏自己利润体内破坏男那错中的他，老母归男样样浪不提，律师们那就当我们说，特动地当去外面给人人不说是不是？上街去，每他们就是西拉咱们了破坏男性归不他，每同处处咱们破坏男土内部的有些。
1: 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救命！
0: sang ba xi chang xi yu le sem ji la gong kham sang
1: ha len ji gong kham sang
0: ngwe lam ji la ki nang ge ge chi central hing ge so le chim ti sna ro nal
1: le se len ji gong kham sang nga ni jong min ji khang pu chu chen kha gi member tsrin yi
0: le sem ji la chen thring ki le chen nal ki nang ge ju si zo kha ri thri na yu nal
1: nge thri gugup di dan dyin je ngzu shung lu gi nang du sung bu nang da du bi ge mu gu ne gi ya ge long mu gu ne da ni pu si ne gi ko le ya ro sim ji shu ya yin
0: le sem ji la du bi pe ge mu gu ne gi ya ge long mu gu go tan pu si ne ma shu khon le ya wen ki rang ge ji shu ya ji le kin ji ji le ya du bi pe ge mu gu ne su yu me di ki rang ge ang zong o chish na ro nal
1: le se ngzu shung lu nang da sung bu nang da du bi ge mu gu se ya di ne ngzu gyu da rang do le de ne ne gi ming din da ji ri sha
0: ne sel
1: ani chen ji gyu yi di bu lung chi bi ge sum da da cha da chu se din je gu ne reng xin du bi yin ba da an chen ji nen kham gi rang do ngo se ka ma so pa chu je je mu gu dang su sha wa din je ji la an du bi bi ge mu gu se din dis shu go re se
0: ne sem ji la
1: ngzu on du bi bi ge mu gu ne de le ya cha sha na gyu jian ye wa da din je ju ta din je su yo re da gyu le pe cha sha na gyu bi ge da cha da chi ba lung dinde si nyamdu dyusin an pese chubar gyuje anga zu nazadi langore la
0: lis lis em jila
1: an de ya gen de khare se nang zu shung na lo sung bunang da cha gen da chang gen s dinde ni le yo chi yo re
0: lis em jila
1: cha gen de khare se nang zu da dam cha nang du gyeba da chen cha de nang du lyu ba da de ni chim be teng du ba ba am yang na man zu nam gi khala sa ya ma chö je cha gyu se ri gi ngen cha pe je chim be nang du ge de di sung su man gyu ar chim be ne gyu ne phor lhung wa da chi be dan je je an tu gun dok su gyu de di ni ang zu long ge nang do tong je an long da tong je din de si jung de ya na zi de ya ani mu bu cha ye si go re la dang an zu mu bu chang ye de kan de zi na dan nam ju ne ang zu ju ga we se ri da ma che be che din de gi kha la de ye pho na lo de ma shu wa che che pe ge pe na pe che pho na su ya ang zu long me nyam da chi bu ju je ni gi tu da nyu bu nyam che di ni ye wo che mo tu ba chi be ne su sho wa da di chi be ne ne sung su mo yu wa ngen cha chi mer ge de pho wa lhong wa de ma shu wa ju che be chi ngan du tinde chile ya pegen changse chewar si tinde si o tinde si ri la
0: le sem chila tyo ba pegen mu bu ne de na zo mu bu dang su sha we dang de al de je ming tinde si thob ri jwan
1: mu ji
0: ta chen ki rang ge chi shu ya ji le tyo ba pegen mu bu ne de yi wa khar yu nal
1: le se dang ngan zu shung na lo sum bu nan dan tyo ba pegen mu bu ne la yo chen na a ji ki ko ni yo da ne ji ko ni yo wa ta ne ji ko ni yo la rang ne da xin ne rang ne la ye na pho wa dan chim ba gyu ma long ga sum bu tinde si le ba Da tiri kub tili ya shu ya di zo di rang ne gi yewa mugu long tu pa be nisi di kor ri la.
0: Lesi lesi emji la.
1: Tari di nge ya mugu long tu pa pa dinde shu ku di kari isi na long mugu di nga zo gyundu ni pilu suri gi tari jisum gi dinde si mayin ba dingdi suri gi shungde taji la shirsha je munzi che waya nasi dinde jiri sha la.
0: Lesi lesi.
1: Nisi di gyundu ni nga zo da sochi si neri neba rangi gi dona mo chung je dinde si lhenya shu waya nasi si imbri.
0: Lesi la.
1: Di kari isi na jikni nga zo rang jong gi Sam gi mengkang kala ya po she dan long she da si chi ya de cha jian mi di zan ba 아니 두슬이야 쇼두도와 니네 먼저 엄지기야 네바야 다 네다 된저 이들라 롱셰 딱지 치우기 스든데 네발이야 카드 지야다 아 네브니 딱지 지규디 뇽주 땅어 저든데 잼제 딱지 마집데 담메기 타나 삼지 두스야제 두스제제 나즈디 훈야 쇼제 니츠망 보시 네동원으로 통두고 돌라 치사드린데 롱고무구디 쇼야조지 디인라
0: 本土这南子了当然做同一套龙西大部西大在南边呢那是我呢西多出名但杨我呢给人给面具顶着南图边呢杨给人给边具住着一年里大所谓那老库不当这么难给东西忙我去没来呀给我过顶着用途这是吧不知道了是了是不知道但可能是不是别给目不的那边以外让那颇久嘛请不拢且西西是吧当然做龙个啥的旅客给给给那云南是他广东好不是吧但对女不大起来说还是一面去嗯不知道给人给
1: 무튼我这是哪种呢？那是当俺做龙个啥的，俺做苏城人义公的些，那俺做云南罗宋不能的，玉溪那罗吕土丹龙那罗了呀。台湾广沃、千日、玉千杰、龙个医院、长隆医院那呢、新龙医院那、咱们老屋那呢，顶这是龙个的俺做台湾吧，台湾给叶丹院了、千日丹、玉千西。
0: 顶这个奶奶呀，人才几只几只么子，同不送了顶这是要钱要的。嗯，因为的卡的是那个做长隆水果的。那是。嗯，记得呀，长隆节，因为的是老师顶这要送了钱要的了。那是。龙哥人通的了解。那是。俺爹那么几年，俺做起来的卡的是那两个的卡的去过是那爹，苏姑那罗出大连车里的也爬出天连姐姐，俺做拍卖都给是那个宁木的那嘛，俺妈做不就这嘛，等我来了。
1: 那是那是，木子啦。但可能就天天去，就是做二九百，也开几的。嗯，老木不舍得玩。嗯，但现在肯定去了呀。老木不那是有不大，但那就第九天去九九，肯定一面去，可能给木听我就是那种那了。那是了，但等第八木木那个幺那路去呢，让那些那是顶着让那个那路当，现在是幺八了。让那个那路幺那路当，俺就不请去龙西那路龙都那边那是人家的，木不的龙都不被人家的人的，龙木不是顶着是。 需要定义了。但第一啊，酒店当住宿的控制的是哪样做？嗯，人就龙吃白干，茶出塞单，这不第二的，第二不吃白干，可能是那俺们做农民，舌头嘛嘛尝不着强大的，随便等着，谁讲出去日的个，但忙不点着，忙工不当，请把人家给的，但请别的做卡的，就是那松鼠就没头发了，跑哪路？ Longje began that journey, reaching Dini, Jumal Long, Chibutan journey, Dugun Dog Jen to Cubata. Taya de Sugude Lar Long to Long, Long Dan Jebe, Casse Mosu Long Udo, Omubu Machabe, Nasitin de Sirisal.
0: Leslie, the Kissi Kralia, a Longamubu Nedi Nabin, Yaneda Harris Tumunal.
1: Tanganzu, Longmubu, Nana Neda, the Mixegi Shumchev Shitayo Marie,
0: Leskaji,
1: Mixe. 家桥等这，那俺做巨鹿送不能的，但龙都那次不超五路的，广大交通的那七八坡，土龙直接追车长外那是等这送不能的，那大早的俺做钓鱼也来呀，嗯，白羊也打，可不超呀。啊，你做不干了没用吧的？啊，几个的出过些了，说不几个的做不打么多吧？等你那些学车我看见了，差那我等这，啊，写也打。
0: 我等这是几个人，但他把东安做，嗯，苏古恰贝地的，但看了成名日的，嘛，全部中在，啊，你，那是的，当年学全部多了。那是俺们吉拉，但后来俺们吉拉，看人家龙木桂内，但俺们做文件七百个里呀，但俺们吉拉做文件那边的，他们怕拒绝，他们给他选的，大家拿过来送上了。
1: 嗯，
0: 但现在俺们做龙木桂内的文件那边的里呀，选的大家可热情过瘾了。
1: 但俺做，嗯，那到我那了呀，嗯，那边的呀，龙木桂内的那大。 顶着也不当，俺做大些地什么个的代志，俺那顶着是哪是顶着多少呢？俺那也不地当，这我姐姐，龙些大些吃酒，看得吃酒的了。但的，龙些大些吃过没用吧？点啥呀？硫酸杯是吃酒，明在都冻结，多少老百姓吃酒，提前来吃酒了。那是。俺那吃个军事大些吃啊，嗯，吃酒的，做不那路差多，明都大些个大些。好，顶着是大些明朝啊，忙不要的。你那里龙木不拿着，我们这是俺这些不用，都拿什么做的？龙些大些吃的做的是。
0: 那是那些，当然最近头看这个中国些的那些群群去龙文镇去去，都是下能段了。
1: 嗯，
0: 但对我托那些群群去个，当然就留不那落去，那些芒果些我用对怎么？你把图当面干那落贴着，起来明白干了三件事了。但当这还是拿我右边那两个男子，明白去，但送亚的能行去，可送几株去我呀？他明白家里了呀，兄弟呀，我拿过来，我那开心起来是段了。
1: 嗯，
0: 但既然他婆媳他龙些说，我只谈的明给当然就牛。 진 소리야 잼제 쇼빈이나 텔레치웨 네시르규리아 기닝가 침부시라요 르밤질라 레슬레세 당난 조 네버지 응원에 차차비나 계제키란다 음질라가 롱시 당제 나고리 쇼빈이나 대알레 치지 카르스 남구이날
1: 다 롱시 당제 제바야다 당제 신다 만저 뉴스티 지요리라
0: 레세
1: 이네레다 네버딜라 네다 딘데 시테요 롱시 당제 치고야기 딘데 지유나 아니 약수 주나 알레멘바 자용제 닌숨 능줄이야 칼라 주대본제체 주카본제 마세체 드니 딱제 제외 님들이야 코부동바 음지자 연구야들이 안디 용제 가르쳐오르스나 먼저 단다 주마나로디 적부디게 마 장세치오리라 상세치베맹 먼저기 지루기 님보 된제지 산사조리 허쇼야 스그리 디딘데지 시담시스지 동제 디념도야 추규 줄로물로 하우신숨도 유예지 님도 클릭리 통제 규마 장마요야 탑시디 단규릴
0: 아 레레스레스 생이 메가 태고 고민의 도원에 치보야 실라마추야다 쳔마추야르바 니니부데다 응나줄롱시 잠마세 키시 차소 당제 나고 고민내려야 저부동 마티아 동네 계신 바시라도 환 레슬레셈지라 로모웨 네디 첩지부지 레디 잠바다 샹람네 차쇼웨 능춘데 퉁그리 슈브르발 샹람네 차소 쇼웨 능추 퇴미나 야 로모부 네디 임부덴기 요르벨
1: 단나 조부나로 차템부 창원양은 줄롱고모부리스 럽투마리라 세자 언조 샹람네 차쇼웨 리리아 포모부기 샹람네 차쇼우리 롱기 제네기레 차쇼우리 디마제바 롱기 샤텐 둠보 갸게잼나 시로우 봐. 제차 시로 본년 그 수침들의 차튼 시그리. 둠둠은 주님 주세요 봐. 리시사디에. 디에다 안싱 좀 나자. 다 갸게 잼는 지 추앙스 봐.
0: 리시.
1: 추앙. 딘데스 나자디 엔담만다 디송은 주 주면 나자 직망 부유대 잠배야. 디수 나자 신배 카가디에 조부나로야 차드제 튼시그리라.
0: 나자디
1: 요 최고는 롱시 다치 제야디릴.
0: 레슬레세 계시다 키랑게 니림 교실 내 탄 티신 생춤 내 당능시 로아모부 내 티다 이와 긴제스지 고유 민테 키랑게 오디스나르날
1: 레세 다 탄당은 주 로모부 다 니림 교실 티신 생춤 딘제스 나자 딘제 예오 체고는 군주숨나 만자 다 가르스는 당보 로모부 나스디 조딩은 주 공도 슈브난다 내달 차샤네레 대오유엔라 나스 다야다 샹오 감네 미뇨 바바야 안디신도 나서 슈치웨가라 타한데 추야 안에 점모망 부터야 안 참참 주고 시조에네 시가 주디 시모 토바다 안 수구 차베 튜다 안 칼라마 추실람사 나서 당요야 따디신도 먼저 다리 지숨고네 차잖아 저 규디야 봄케 겐즈 셴바다 진도람

생긴 조부 중중소 아니 로마 된쯤 외대에 총아이 비리니 여러 주된기 미리시 임바 계대 동네가 우두기유 지나 길이 망쳐와 파초기유라 지구 준비 주주 주바 체비 시세 당이 가시 유겨 그게 지신 자와 정말 시세 타니 시 주교 유비 게임이 전리토 대장 망고 매 샴랑아 주진테 루추츠 세계 조국 중중조 시치 고기 시차 시무주 지도인

0: 아자양라스난다 피기치다 꼬르 쇼체교기 피기제는 고유십시 코바
1: 리샤체산 범람라란 제뉴두에
0: 범민도 피기꼬르디 경도 카우시도 아닌가 고유코르 삼시기
1: 리지 범람란탄의 친지선장 문의 핀전한 주위는 고유코바
0: 슈잔체 아자양라 미사드 어 꼬르겸는 고유코야디 겸쟁 가리이나
1: 嗯，那第一句我们真的这些，你们用俺做，俺们就拿了呀。清明不是呀，给习俗前学习。第二年都，嗯，很多嘞，怕我因被初级的成功学习，第一名了呀，吃不死的。吃不了。那啊，吃不死呢？哦，可以呢。啊，吃不死呢？第一名现在起了吃不赢的事情，但要改改你写笔呢，先忙啥的哒。啊嘞。啊，第二年我们用俺做，规矩级别够了呢，吃不赢呢。
0: 정보대워시但要米过了级别급수인呢，签名不得单，你们都要过了，你们都要过了。啊嘞，啊那后面那边吃不消的，那么就，那个他按照几对子嘛，过卡多待着的，一年嘞过了级别，啊那可以你把过了可以用过日子吧。
1: 当然是，名不得单，你们都那边吃不的呢嘞，你们都过了级别。
0: 别吃下这些鱼呢，去那老街超市店里嘞，去去你们都有东啊，你咋记不记样子？啊嘞，那去对去那老街超市店里嘞，去购买油呢，第二天在市区就对，等着，那早当早不着不是日吧嘞？
1: 当然是，等你们去俺这里不得开始，快咱们下鱼呢，等啊清明不的呢嘞。
0: 南山地图嘛是地的，啊，吃不的呢，俺先地要规矩清约的，清明不的呢，但用书片也带不起，俺吃不的新年吃些，啊，中国蓝图的。啊嘞，啊，俺做那么久，没有清不的这空间，过了几百年呢，啊，俺做叔叔过了没几年，没有的很多，啊，都是压价呗，事情啊，等着，咋不咋不是一万嘞？
1: 当然是，地大记不记干是。
0: 现在俺们没忙过去，过了几站，俺们过油宽呀，搭档能先讲买来呀，伢过不久呀，停车能坐用过的。啊嘞，这车队停车也不是。
1: 嗯，但伢那头司机也是，恁平安做米店的家人不是待遇呢，俺们过了几段怎么办嘞？过油嘛可以嘞，总是偏头的。
0: 啊嘞，这车队哦，俺做恁平过了搭停车几段过油宽呢？
1: 米江人工少，大屋日日办了。当然是，啊，跑不拉不拉，让个那我顶着穷哎，恁舅俺做哦，对个看大，养起面呢，卡自己给小学里再不可能做我那些为呢，恁舅呢才长大忙过车子，俺的心呢，与人不起的，用用俺那过了给土不搭档的心，过于蛮好哎，女本的小事。
0: 俺嘞哦，他可能做恁舅呢长大忙过哪吒，俺那哦。
1: 空气加班事情我日日办了，当然是。
0: 哦，俺做恁舅，啷个打听的那老了住对以内嘞？呀，嗯，叔叔啷个爹爹们谈过你不多吧？过月考江美兰就不就去的完了。
1: 这是。哎呀，伊呢，啷个拿钱都钱呢？啊，你，哦，得查查查住个。我是得打听不起眼睛，到底恁舅俺做啷个拿爹爹怎办嘞？江美兰呀，给俺们做经营呢？
0: 남규엄청난기 치밍부스니에게
1: 시수치우신 대야이는 쇼킹티유잔치였다.
0: 아네 어 남규엄청 랑고난러주드 어 너 경매 말함치야 고유지도 대래 대래 암초기블로 자고기 다치드 딘제임부지
1: 제제 던지 창미 있는 남규엄청 초연한기 뜻디 탑시 던지르다
0: 내세 안자양라 당에 하고서

0: 말에 대해 파주 규구 체제로 봐. 지난 이제 야구 단 열에 대해 문자 다 이제 제우 야구 통제 파마야 심자 수염 손들에 다 뒤 마음 변할이야 아니 즉 파마야 된장하니야 야 이제 체제 다 즉 죄남 가리야 야구 충분히 있나 아니 죄와 야구 유와 로종 야구 유와 있나 마음 변할이야 김자날이 점두스나 다 큰 지도리야 야구 유디 먼저 직시에 먹고
1: 지차디고레스
0: 세상 디돌이냐 드린 디날이야 직다 전화권을 직감은 퇴사서 가고 가다 줄와 니 먹고 저 디갈이야 점니 그 강제 보려 드디게 직대 예니 먹고 저와 아니 디갈나 수고 녀소야고 마티 도제데 그도 그도 삼트 딘데 차윤데 아니 디갈이야 먼저 직다 수고사디 직삼로리 근지털이야 먼저 칼로베 모터다한테 추주 시베 윤데고 모터다 맞춰 디버룰이야
1: 용출에
0: 감 이슈 니수 제고 유케데 니수 먹게베 니주 퇴비네 아니 간조 지 라키 감 구자야지다 티메기 간조 예제 범 니게네 니동게베 티메기 다디나라 상대 야고 맞춤 못 넘겨 야고 맞다바 디나라 간주네기 자주 유베데 이나 신지 가냐 님 저거 맞게 게베 좀주 팀로 난 딘데게 간조 도담 커데 요레스 제장 간조 지 당예디 랍타이 갸라 쿠치르바
1: 아무
0: 부구디 님규 이제 하고 말은 저 님규 라마군조 이르바 레고날레토바 네줄하뉴 메쿠지다레 삼로다로 산텔레나 아니 비기날이 아파직 테사소 타도나 추차스 가세 인데 지금도 많이 여자 딘데레 카바이니 먼구도르바 동고 잡수 스님 먼구도 감 바르 먼구 테수 스님 먼구도르바 아니 직 라키 톨라 친수 스님 먼구도 아니 자라 동제 레공 모드피게 샤비인데레 마레나 한게 바과단제 친제 감로기 주고단제 자라동제 라키비게 초스니 문구도다
1: 런스
0: 이제 좀 문구도다 이제 인도 아니 저 가르레 좋아 젤람 마담브레 아는 거죠 짐준인도기 토담기 치자 마담브레 계란 계란을 넣어서 마담브레 아니 아니 계란게 직된자가 토담 당부디 정구로 봐 아니 정구 마담브레 아니 디인도 잠깐 간조 아니 마오베나리 계란게 자라동제 모터담바다 딘데기 루키 체린 유비네 아니 부구들이야 레가야 두두 대지 개비아서 딘데기 슈다 치두 디날이야 다 슈다를 슈다 먹고 여러와 아 내주 유메 슈다 여래다 접시기 슈다 여래 먼저 간이 태인 그래 아니 카지기다 칼로 카지기다 닌제 계랑에 디 까맣다 까매 개자샤 까매 추자샤 꾸지 내주고 부고 경제 그러서 다 되게 작은 감자 제인 것도 와 아 다 딘데 라기 파티제 까매 추자샤 다 되게 부고도 봐 저와 여 말이 들려 먼저 다 되게 작다 비가야 진진에 고마츠 다니네 되게 작다 톡바 남자 다 진나스님이 이제 대책도 없는데 안티적 내주 통용구도 재산 뒤인도 내들이나 인지 민지 말아주 부디에게 다 부부 친구 차차를 지나 리네 칼라 간장부터 랍토리 룸리 통브르스 되는 거죠 먼저 내 채널에 랍터네 연결이
1: 저기
0: 랍터 친구 주디 롭롭정 된다 신자스 개민도다 이제 입지체 아니 그저 가나 수치미나
1: 아니
0: 정국가 롭정 치도는 치도 제디면 입지 입지를 롭정 요마로 와
1: 딱
0: 뭐네 그 롭정 되게 신고로선 토린 룸진의 신고와
1: 저
0: 아유 삼 딱 롭정 잔다 맞아 자제 아 수소래 독제 요 밤에 다 롭수다 진제 당한다 제자 롭정 좀 뒤치 제자 계란래 칼라 간잠게 리네 요들이 차 요래 제자 부구 파마스 심제 마스비스다 밤에 친구들이 도담을 디제간이 알려야 마셔지 좋아
1: 먼저
0: 직 오연행 가리 디미기 디구리 통수수 디제간이야 다 드리케서 중섭이 열에 된자 차례 난이 열에 봐
1: 이제
0: 디제간이야 다 친구 양세야서 나제 보고 이습 칠라 보고 또 하는 거 디제기다 지 카지기선 다 도담을 된다 다 가래 강가 주도 지게 삼디제 멤버처럼 봐 이제 인지 민지다 네가 탁세다 다 네가 뭔가 치아디네 먼저 창매 있는 남이야 있는 많이 해보자 나로 나스 이들이 옛날 없지 나라 당부대도 쉬고 예스
1: 그런 친구 여기서 나스 토지 나라 단대 오늘 두겁디다 둔제 토교기 로마 정리 이내리다 로메 김자 이내리를 와기라 단대 투줄이야 오늘 휴양디다 쇼니 하장 체외 짐주 기 딘자 텔이야 기라게 사제 친구 시라 나스 님 탐네 토지 나 쇼인 기라
2: 남바바
3: 오 나가 아마
2: 他能洗车入去在自信点做么事情差用给。

0: Rory, things are more than man begala, shasa cabbage do, termin num tralari. Ah, you sure? Tile, nang baba mini, jiju lango de jejo.
1: Cheza Naga amrang seale, yum tendua. Mizame, geho nunzda.
0: Riba,
1: jiju lango nala, mansa de vila. Shun lum de, yang sisi chamu is simpy.
0: Riba,
1: Masse, kuyue.
0: 把所有要用的事情做上。是吧？那个阿妈，常不写呢，我也没得你写的对面的。要我可在。大姐呢？阿母你，继续让我爹接着。接着，继续让我爹接着。阿列古阿南爸爸。
1: 呀，那阿妈，你先说。
0: 赶紧全部的接起。
1: 哦。
0: 哦，爹你是。
1: 你是没？打着。
2: 几杯苦油苦羊不汤，苦油了把做千不米为切，场面激过了满帐熊的也不远。
3: 在上天边龙天星星月边三百零几趟，口音地边台阶插着零几公堂上，他都看那最新鲜那新白的村地呢，平江龙天年轻流空，配个龙天气。金主天地西北，秋对金主的村子里，我听的的村子讲吧，那么个他人家的村那里呢，那从而关心金主年多的来年头了，罗曼强烈那认为，跟穷大来定的岁月，现在其实看来啊，金主天的这水质难谈，他能辛苦的拖单所给那屯路的南国光不呢？我村的村铁东七位居民拿了，的村去铁质开放厂，来我也估计。初一送啊，你初初谈，来我也估计初一进啊，短短过年坑容就将这里在那里啊，小能够个修炎了。他能先去查找另一个一年嘞，同时看这月饼呢，吃这个南北汤呢，看上去吃完的我就铁东看难了，过难的这个月了，铁东先把另一个管家月饼修。
4: 退休月季穷容。蓝帕的泥土扛穷呀！
5: 金柱贴着列阵地，姐姐就是蓝创银。
4: 他的姐姐三心不定呢，偏叫龙城年轻的空，偏爱龙城去。金柱贴着西北那才是。
3: 前头给了呢，现在城规呢，准备接给我那组来参加我新郎团，我做着难了，托钱呐。
6: 特定的呢，路上做不定呢，人一推特别傻个，现在拿落来，到我出关拿落来，洗个澡就到住一个，那我不住了呀。我那边我这个，我觉得路上的这个亲密隐私，一个这个住的有点困难那边，毕竟他们那都是带人的，但我。这个特别来那个的就来塞的个，他最近那个的个就全用的，我就来个七个月嘞。
7: 哦，是吧？
6: 这就那个是那什么普通是那么多，茶道是那么多，啊，茶道隔壁那个是那么多，酿酒的，啊，干酪是那么多，但是刚刚特定个最近，前面个如果中间个最近，但是刚刚我就六镇吃呀，到土东吃呀，吃炸吃呀，人家特色吃呀，就是刚刚来这里呢，来这里一些吃呀，刚刚七个月嘞，我讲他的七个字就对，米色的那还是呢。这个人家从那开始呢，皮革呢，这困难呢，被拖动起来哒。皮革卡路呗，那么点哒，就话三百那么点哒，卡路呗，点价给三六，地面给拖动三百，来那个物质给这地那了点价给，下来难大的罪呢，还这样要求都是。
7: 地
6: 呢，我的那呢，皮革这个
7: 用对，
6: 但这这今年呢搞修筑，你呢，但皮革呀，这那就得统一对。俺就全用过，但来生我叫个，注意这个土豆那年的，你这个要要买的是买的了，因为嘞，也个那路也个皮个也六种南瓜的，是啥子？俺那地印度咱们，但俺做这个最近蒙古要的话，但皮个吃吃那了，但这爸爸这祝福我叫的，全部那么我叫天热的时候来生我叫用，但特定特定注意点的。
7: 谢谢了。
6: 啊，允许嘞。俺做重建呢，总是总不到了呀。最近那个晓得吧？现在第一队卡路迪个呢，这个忙切特定，我这当这天热了，第一队卡路迪个呢，这个生活看不着，熟悉的他的，第个讲了俺做呢，其他这个公司呢，这 디미기 쳔바이나자 토덤 쳔바이나자 디게 있는 디날이야 토나나야 디 안타고샤 고그레스 칼로베 데다 루아 칼로베 생함 먼저 칼로베 찍리야 또와 내주르시다 김자날 딱 먼저 제가 내지 동의 참가 열어봐 내주들의 디스트라 인도 아니 님은 진이 공부 시작부터 남자 따라 뒤 차송에 비게 나니가 내봐 비게 주부께가 줄라 데칼로 땡문도 슬람자 따주주든
3: 제
6: 제비네 비게 생관 가려야 단단지 대워요 말이 이제 치도 안에 들인 주도 나려야 자 내줄 합 이제 다 마대봐 봐 이제 그 윤두 잠바 아니 디삼로 코 윤제 아니 모자나로 주부디게 배치에 대니서 차주 그래
3: 세상
6: 안에서 생관 지 대단해 대미의 칼로베 숙시 대단하다. 아니 쇼가 안서 지 법조네 마 퇴거라 뭐 안서 지 차례 난이게 법조네 마 퇴는데 칼로 되게 쇠리리 제도가 니 다 두게 봐. 능슐에 추이겸죠 제도가
3: 안서
6: 미자 미자 치도 치무도 다 그래 말해.
3: 봐.
6: 칼라 생겨도 칼라 마세바 퇴는 겨도. 아니 니 도제 생겨다 니 다 되죠 쇠리리 인겨디 모르던데 코란레 지 수부 지 되게 쇠리리 임바 차례 난데 이게 야 대우시라 여러분 직랑가 딜럼의 통계를 근지도를 세던다다 생활관리 주와야 파주 계지세도 대작 타고 약괴나 괜히 근주면 좀 유만아
3: 그봐
6: 그봐 국가 수수수대 어제 쇼나 아 되베디 과샤고 이미 되게 하고 샤나 아 그봐 자다 내주 통인도 그봐 시고자야 더 대여다 그봐 또 미교인도 메사야가 요새 딘데질이었다 세도 좀 먼저 디메기는 기원하는 기니 가지고 좀 매우 아사서 또 좀 가는 건 좀 칼로베 지 주슈나베 르뮤나로기 딘데기 모터탐 지고 멤버 봐 지금에 주주보다 파주 제외요 가르치는 아주 주부도 없나 되게 파주 망체 파주 원신 거 말에 칼로베 주부디게 대리 통보 당고래 원장 안주니 대리님도 점수 만전에 남자르샤 그러봐 우리 시 동료래 제가 다니나 우리 시 동료래 만주 딱 사저 가서 가네 레샤 요 뒤에 디는 하고네 요샤 디는 참도네 요샤 디는 어리네 요샤 봐 지금 이미 찍내면도 다 되게 점자 가서 저도 만전에 창고 점수 만주 쳐 가서 가네도 이내 파주 게임게 파주 깨지셔 파주 주 파주 또 차로나
3: 봐
6: 파주 게임 셔베 겐바야 국가 파주 쇼세야 소르든데 나미네 아마 진단 전에 생방관 하자 되고 싶 차브와 지 지금 뭐잖아 러레 지 주기 대비 지 코리오든데 차대요 제단 디인도 터링 주기 되게 당부도 있는 아주 더듬 침배 칼로베 대다 칼로베 생함 칼로베 뭐 뜻하냐 그 코리오 코리오 세야 니야 드리디나 코리오 세야 가르스네 다 칼로베 디다 지 랑고 군시 구지다 딘데 파주 거기 지게지 세단 가려 로모고다 견주단 데 유비나 아니 마데 차사브로 와 이제 가려 지 코리오 가려 마데 사 아니 칼로 가지 나 갈래 딘데 게네 나야 지 톱단 땡으면 돌 봐 나야 따다 딘데 되게 나 룬주 문데 배산하는니 견주 나 민도 세베 딘데 지 나 게레 딘데 체제 아니 지금 저 주고 다야 거 괜찮 차주그레스 주기랑고 국가 니슈야 개부질이야 가르스는 안타세우 거기 열에 안타세우 간교 모두 들이야 라키 당부디네 에 당부디면도 신다 저서 거래 요말에 직튕구 요말에 저다 대조 있는 아주 인지 민지 직튕부 집 개디 직만 튕부이네 아니 니제 하드레 감 구자줘야 니제 범 니제는 니도 개벼 타나강야 님 주영 마 개부 차줘야 이제 니제 포주고 저다 계란 내주 딘제질이 딘제 규딘절 딘제 비가야 제우딘 데스 포고 요딘 안조 지단 채는 안조 짐준 알로랴 교다 제위 교진 지 디날이야 자퇴 직시고 요래
3: 오즈바기라
6: 쥐람 그 자퇴 직시고 요래 데네 조교 톱단 그 자퇴 직시고 요래 데네 덴자 자퇴 직시고 그런 안조 지단 짐준 알로랴 지 카지 짐준 레절하도 데 자퇴 가리게임스 자퇴 첨부 시게 두고래 자단 디날라 당고 쥐람 쥐람 선다 라 카르스네 가와 먹겠으니 겹청 말했으니 하고 그거 가와 겹고요라
3: 말단 뒤
6: 그봐 난 전남 된 거요 말을 봐다
3: 시시시
6: 그봐 모두 된 뒤 타만 마티 스네 타마다가 튕겨요 봐 그봐 타마티 가야미야 지겨요 디케나 쫄람 된 거 요말에 디 쫄람 자든 게 주고 요래 니부터 가르스니 디날이야 규게 규델레 데제 제우디 다 짐줄이야 저다데 규 가르스니 규라 듄이야 짐줄 팀로다 간주네 로마우다 게바 간주네 독절 침바 간주네 틸름 담아 팀베 저규 제바
3: 是吧
6: 간주네 격자 춘질레 게바 是吧 간주네 대작 샤무 마컴스 인소된데 규 딜레데제 按照这些项目我们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的国家我 그래서 다 비기 제일 생기면 또 산데 첫 고이고 동안
3: 봐봐
6: 첫 고이고 또 들래 캐나 가르스는 어 주기란 거 날 미크제 로고여라 미니슈 야케 로고여라 봐 국가 니슈트도 있는 니슈트도 로고여래
3: 아
6: 디 가르스는 자가 다니는 허청 쓰고래 허청
3: 러
6: 허 허청 쓰는 몽골로 주니
3: 러
6: 다 캐나 나게 결제란 거 질이야 민이래요 말해.
3: 지진.
6: 등 먼저 다니 딱고 먼저 다 수대 미치로 개별 국가 되어 동바로 국가 동보도 어주 걸다. 내가 주 뒤인도 슝로가 돈도 데리야 원주 간에 삼도 다니도 민망고 롱교데 녀는 원주 나 걸다. 원주 탑단 차 걸.
3: 등한
6: 주 지단 차는 짐주고 시제스나 자. 먼저 된자 시제스나 자. 구셔스나 자.
3: 아
6: 뒤지 최소다 된자를 지구 난이나 디인지미지 디난 선배나디 요거래
3: 디 콘주니라
6: 안주는 유지주란 거 체념 예수도 지지란 거 믿음나디 루주거래
3: 미망부서서
6: 겐키 망체기 미 직 넙주네 개주 세시시고
3: 어디나 레슨로
6: 카치 지지란 거리아 국가 가세래 콘주 미체 게네레 하고 민도 미갈아 세기여래
3: 라즈반
6: 유바 제단 아주 디인디 미망글로야다 미징이 직다 국가 동보 어준이 전에 민문구루야디 녀리아 원주 체하고 톱단 체고래 제자 디나리아 만조 자된 숨버디나 원주 톱단 체하고 자된데 디나리아 랑가리아 커뚜 그 원주다 디네 튜주 그 원주다 디네 장가 마음에 모재 원주다 봐 디네 태주 그 원주다 생겨점 디네 겨가다 대래 전에 교가 문제 다스 제 문제 먹고 열에 제단 디인도 디나는 문제 그 자든디 먼저 인지 문제 탑단지 제 오래 제단에 디나 배샤야디 주 망을 옮겼다 디 주버칭인라 맹겨디 인지 문제 캐나 쩍스나제 코나나바 녀를 다샤나 코나나바 기부십지 열에라 캐란스바 기부십지 열에
3: 당
6: 아무리 친지 이거는 모두 첨부를 비게 민망도 하실로 사선 디베트 개털로마교 개친절 봐.
3: 아,
6: 개머듬나 통제때다 맞아 잡이나. 아니 디 하장게 만조 전람마다 차대어래. 제가 대조네 급리나 만조 즉 주고 된뒤 대조인의 된자 삼려가네 대조인의 하장 개첨부치 차대어래.
3: 아,
6: 디는 자된 날로 자된 카 최 숨부들이 카 시부디는 갈스네 된자가 자된으로 봐. 다 된자 자된 안 땅은 저 된자 수도다. 야첨부 시부차 소야.
3: 다시
6: 그 된장안에 모르다 아스디 레스케라 레스발라 레스암라 봐.
3: 시실.
6: 봐. 때부터 아스디 레스. 가자가 뭐 머리털 뭐도 갈래다라스 레우르 봐.
3: 나
6: 갈래다는 리그 말 봐다.
3: 시실.
6: 갈래다는 갈 리그 말라 갈래다는 가 머리 년 돈다 미르 봐.
3: 봐.
6: 제자 먼저 때부터 달라스 레우는 디브레. 갈래다는 갈래다사 갈래다고 교고다사 교단 구고 얻다. 비게야 슝럼 갈래래 슝럼 좀 당부 니버 숨부 시바.
3: 시실.
6: 승아바스 제제 락바다 마스네 조공에 랑가기 계급이 슝럼 그 체시다 슝롱 그 차베가네 슝롱이야 짐바페샤오레 제단 디토리아 먼저 카치 슝롱디 카리나 캐나다 디나 신이선데 레고도아 슝롱 안 당고 이지 공로스네 말한 저 가우수도 쓰고다 무주 슝롱 디 당고들이 니부터 가르스네 게람 봐 게람 게람 가르스네 간조 인지스나다 피니스나 지 제용도와 지 봐 지 스드 당한 저 칼로벨랍다 카지 니한테 칼로벨랍진 치니 문고도 디나 대비인베 칼로벨랍다 카지 갤라든지 담이 튀는 것도 와. 아니 디 랑가 갤람다 종람 르바 신지람 스튜 디 뒤응기 지다 르바 에스다 르바 되네 에그스 디가 간가 또 슬라바까지 디바까 안 뒤인데 안기 숨도 와. 어디 숨이네 숨어들리면 아 산들릴 것도 와. 안티 통다 그러면 뒤응기 갈수는 이것 저보디 비게 명제. 라 이거 까비는 이거 마토비는 tonda tungu mare enge ya changa sumdu changa sumdi mi gen nem lewi na ran nem sidi pi gen nem da che tigda ke ne gam le yor de de tonda che shin ya mare cha dan la ga cha sha na la ga ri ma tang bu ni wa sum bu shi wa nga bu sidi ri ma tang bu da ga zu mu zhi xiong le

0: 배치셔. 다티네 주고 안에 가래 안에 간조 총절랑가. 안에 총절랑가 수도 안 총절길에 레스로와 파고 대용기 안에 간가 대용구로 왕조.
1: 주지
0: 왕조 심지를 가고 대용 안 총절랑가 수도 랑가다 파우 임버와 가사간에 심지 통임바 안에 즉 대우 임버라 안에 또바 가사간에 즉 도야 임바 가사간에 딘데 익섭 최고고 딘데 멍고 여러 차상조 디나로리아 더링 주길랑고 디나 칼로베 당고데 디나리 녀 직튬버사디 캐첨브르 라키 녀 디나리 라키리 틱숨샤유 게나모르 쳇던게 이나 안다 세베 주기던게 이나 딜레 틱숨 문제나로 나스 틱 당고데 이나 가레스네 모르데 안다 세위 이나 라키 에 당부터 고고 열에 틱 안다 세위 이나 주기기디 딜레 디 국가 뉴슈레 니슈탐브레 국가 뉴슈레 니슈탐브레 다 안다 통야 민도 개개 민도 나 하고 뭐서 좋아 국가 당가제 국가 니슈 니슈 딱딱 렌도나 라키데 에 당불 거래 디티 니브레 틱 숨버디 다 안다 통모 저라 국가 당가 당가제 맞춤 모두 칠로를 샤샤 나로 모두 군자 개샤 통구분도 모자 링제디 다 유등 유류 류미 모자 링제디 미추 딱딱 이만의 추르네 개디나 라키이나 에 당부도 거래. 와 디게 간조 직짐주 천다 난다기 로마우다 쟁구다 세우스 진의 지바. 제자 주기 칼로바 모두 최단이 릭디게리아 릭튬베 모자야 릭튬베 라키 거기서 틱 순간에 제시 겹사유. 디나 디나레 당부체 디네 릭튬베 명시간리아 라키 디네 캐나 모두 땀베 직 라제가 톱단 라키 디 렌제 로숨 식지 코네 신의 주기 난고 칼로 최초 그래.
1: 레세가.
0: 로숨 디능한조 상당히 다전 이상의 라세스고래 로숨 디제지리아 체시 짐샤르다 디능한조는 뷰다 체시 진세저르바 어디시고르드네 라기디 칼로베 칼로체 톱단라기 파피베 라제 톱단라기 파피베 가르고고래 레네 톱단라기 고고래 주기글레네 주기글레네 톱단라기 쓴다 르바 지그정 개가다니나
1: 르바
0: 지그정 어디 네 모저디 주기 단 저게 지그정 사디 주기 토덤 쳔베 견제 토덤 쳔베 딜이야 지 롭존 타 르바 딜라 교글렘 스미 딜라 슈다 십시 체제 아니 진짜 시대 용구래 자단 저 있는 간소 라기간에 독스 체제 이버지 고고 열에 디는 간소 디간 시 주체 디네 있는 랑고 르바 카 숨부디네 카 체 숨부디 랑고 랑고 딜이야 간소 가르 고고래서는 당부디는 랑고디는 세실넘바 딜이야 구미기 십식 세련고고래 당부디 구미 쓰나 계란 즉 지금 모터디 주지법 존에 마 튕거려마 된자 차례 나니게 고려시켜 걸리지 못 단두게
1: 로와
0: 주시 룰루 제두게 로와 철주 유제 탄다르두게 스니르마 겹로다야 시고디 세가도민도 딱다 대도 대면도 스니르마 로와 대조가가 구미기 딜이야 십시리 아주 진태 선생님 그래 진태 선생님 짐줄이야 구미다 구유스니지 그래 즉 진태 진태 즉 동태 즉 구유스는 다 구조유 동태도 가렸으면 아주 즉 주거기 야맥자세나 진제 십제 체부로 와 십제 그래 십시 유불로 제시 유불 제시도 가렸으면 아 주거기 제시제 로그 장다다 동도 딱다 대두고 걸자 딱다 대두고 걸가 되게 딱다 대두고 스니름으로 와 기초관 아주 지나 체시도 매체제 디니니 그 구유 구미스도 구미도 아주 인지민지 계란랑고 법조네 모자권에 마 튕글어머 인지민지 칼로와 쇼게 옛단데 융슈레 니르 당두게 로바 칼라 생겨레두게 로바 모자마 당고네 아동 개병 인제 전든 어서 다다 되임 노아 제다 디 개침 십지 디 뒤총 계란게 로바 마란조 난조 인자 직차라 동 유미 야과디네 푸지 개브주 로바 푸지 개브주 제 푸지 개브러치 비가 터시 개 로바 터시 개 모자디 타랑 추주네 된수 칼로 민디리 디게 딱다르샤 아니 어 디 톡부도 디 타랑 십지 옆대샤 디타나 로 제괴르와
1: 지질
0: 타나 직 뇨텐 겨르샤 어디 템브라미도 구질이야 녀사 쉰다 녀사 토덤 싫어라면서 야 녀사 쉬면 간에 마 토덤네 안 줄에 안도 망체 녀사 토덤래 저단 디인도 디털이야 구이다 구미다 십시디나 랑고기 디게체 디네이나 랑고디 겐주 나로리아 제왕기 짐주 침루 그 제왕기 겐주디 안도 체야 매 파피베 안도 직 총래 겐주디 인지민지 창고 주기래. 먼저 이 제가 다니는 보험에서 봐. 보험에 이 다 저전 신다. 상해 신스 니르 봐. 어디게 먼저 디날이야. 저전 신스는 제왕게 견주래 간다 인지미지기.
1: 인지 이르 봐라.
0: 주주 요청 말해. 니부디는 주지 되게 직디가 있는 총래

0: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tōmbē lūkyū tū kālōb tī nē dīndū lēzū chēmbū tōmbē lūkyū tū sā tī nē lūkyū yōb yīnā tī chatū yīnā kēnā kā shībshī nār mā tōmbē yīnā jūgō tēzū kōrāng sēmbē nā lī yā kārā sī nā tā kēgā tā nī nā yīng yīng sī kīr bā
1: jīndē
0: tē tī kīrī sēmbē nā lō,
1: jīndā
0: shī tēzī o ngā tī tū nē jūn tī lā nyū yī sā kātū yīnā lī ngām chā lā
1: ngī
0: ngām chā lā Sembenalia, Nazata Masone, the pet yatin yore.
1: No.
0: The massam san to whom are yet to whom are.
1: No.
0: Chatan de Jesu in the Anangazo, Halo Nezu testes in Yota, the Ruru Chazanzo, same hung with Lotin Tigure. Subutak Jegi, Nangure, Timegi, Nezuli, Yisip Chate, Conana Baya, Jagatana Yingdao Sigurba, the Jet Gainan Maritigan, interested, Lezudin Mancha Ganzo, Nechenjo Marva.
1: Oh,
0: Javan, Tin to the Jagan Yanzo.
1: 심심해지게
0: 칼로브 루루 수제디 레제디리 22 완전 없어진 지가 지면에 다 콘주 코란주 비기나 내주 인교디게 비게 닌도 찾아 닐 닌도디게 마직 된 조가 섬제 완전 저버디 크고래 비게 치면은 아 시기질 주디오 다 하나니
1: 개난주
0: 내주 완전 내주 제일 한유메 디딱다 말어봐다
1: 어 말어봐
0: 내주 한유메 라파 동면에 주동교 열어봐
1: 시시
0: 아니 계란면에 두기 신다 내주디네 계란 롭좀 지디나리아 계란게 딘넙수다 돼야 리부지면 하르도
1: 지난에
0: 시스템
1: 좋다고 봐.
0: 대대가 저 체력이 되려야 27초래.
1: 실실.
0: 아, 대충 안 간죠. 세브셔야 돼. 개침부로. 되네 있는 건 좀 높진 티가 저기 주기 대충 안 가. 칼로 닝부래. 냠뉴여를 터진 주고 여래. 겁이 강해 여래. 겁이 계지 근데 주기 침에 구질이 알 없지. 구지게 딩에 귀매 네 강이 봐. 짐지 년도 봐. 마차 봐. 치타면도 산데 멤체. 이날 침배날이 야 계지 셔야 되는데 대충 냠고래.
1: 너 좀 봐.
0: 대충 녀제. 아는 건 좀 신에.
1: 실실.
0: 아주 신에 파주 계지 비기 추이지 유부 추가우 유부 파토덤 유부와 파진제 유부 비아 숨겹 유부 진제 지간에 간소 칼로바야 진제 간이야 기계 지금한 내주 진제를 샀음 즉 선배가 도고디게 세로로와
1: 뭐지 말이야
0: 진제기 디날이야 세세는 규례 제가 디날이야 주기 디내인 가르스는 견제도 세우 샤차베 명시간 가르스는 아니 주기는 또 터링이 칼로 디게 있는 슝럼 디 디네 디부터 지리 가져요래 디날로 국제 가르카르래 중름 딜리 규일름 봐.
1: 그봐.
0: 니나 틸름 세우요 봐. 통계 세우요. 남시도 좀 도나야고 최신 봐. 그봐.
1: 지실.
0: 진짜 그건 좀 공부치다. 니네 랑바 그 럼뷰나 로려 루브 탑자를 주위 나왔다. 진짜 그 카카 고야 그 내주된데 통인데 카카 세사제 근데 시작으로 진주 그 천다 근데 시작으로 뭐저 나로 그 진주 천다 키어래 키어머래 자다 내주 다도 쉬고 자야 그 토여래 여머래 미교 주는 메소 그 여자디 주주 여여래 여여머래
1: 신소
0: 팀이 용슈래 뭐저 나로 민감 민감이 도와다 민주에 도와
1: 진주 갑자기
0: 이제 민감 진주 용슈래 이제 거래 대주 거래 뒤뒤 좀 매비나 아니 간소 지금 도스때나 내주 춘주 임불라 등어 털이야 디 내주 춘주 디네 가르 통고래서는 디 토담 디이나 야고 유바
1: 니가
0: 다시 치시니
1: 시질
0: 델라 토나 치시니 델라 통 치시니 기디 세브 통 토그래 저다 디 인도 아주 터린 주기디 아 도스체 디간이야 추고간이야 이섭치가 디네 디네 이네 가르서는 터린 주기 모두 다 주디 지난 가르다 고래서는 니한테 랑가 당분이면 숨을 쉬었어 나오부터 쉬었어 이봐
1: 아
0: 랑가 근데질 주디 지난 랑가 뭐그 진주 천다 체딩디가 세부 하고 고래 먼저 지단 변에 주기가 참바지는 다시 지그제네 지라서부터 지 물기 랑가 있는 뒤부터 랑가 되네 뒤부터 역사에 뒤르다 그봐 지단 전에 주기 주주진의 개준의 개야 말봐 이네 삼바다 국제 유사 대배마 대려열 먼저 모두 친구들 주 나는 여자 칼로 차다 그런 것 이제 파친 이제 까마 파도도 까마 축자샤 술도도 축자샤 쓰도 와
1: 어제도 봐라
0: 커도리 주도 여기 격자에다 국제 격자 삼바 유세 격자 얘네 통계 시라면서 격자 계속 한 걸로 가래 재단 키나 차도 물어 다니는 키나 칠레 칼로 외직나 줄 칠레 칼로 외디게 마시면 키나 세만은 배 칼로 차브 카징 아 키나라 기유 로무 그 담비 이네레 짐주 시지 치디 디치니 당부 치는 당부 마시 니우 치는 니우 마시 니
1: 되게 동안
0: 아니 나저 키나 칼로 말을 냄나 미디 한번 차를 쓴 거로 와.
1: 말
0: 라기유 수로.
1: 라기유는 시즌
0: 라기드 쇼크 잠재.
1: 지지.
0: 디 빠스 잠재면도 그냥 등어 돌 그냥 시제 티션 그거를. 저단 디유 아니 랑어 그 역자의 춘지지야 짐주 그 천다 티름 통자 디미 그 된자 그 파르다.
1: 좋아. 지지.
0: 디미 그 모적 카카드 파르다 카카스 근제질 샤고 유메. 카카찬 게블로리아 된자 그 니가 천다 가르 샤고 유메. 카카찬 주어 마법도 주바야. 친구는 그래. 내가 길 추태면 아, 내가 먼저 겨우 죽었다. 그봐.
1: 먼저
0: 뒤에 주변 뒤에 도스 밥째 먼저 내고 내 추 살 추태면 먼저 쇼연에 겨우 겹자 뒤에 야 동시에 동시에 미산에 합도 태면 바로 로드 합결.
1: 저단
0: 그저 있는 먼저 내주 사디 있는 가르자 지혜여 말 튼두 레고 차 뒤응아래.
1: 진주
0: 사야 투주디는 먼저 찍다 심주 챔버스나다 지리 챔버스나다 딘제기는 디날레 딘주레 중원에 튼두 투주디는 지기 0.75秒 0.75s 봐
1: 이제
0: 지 투주나 내줄하고 열에 자단 디인디 먼저 아 이제 할로웨이 인지 터닝이야 주비께도 디체 내는 주비께 차네 아니 지 녀석 개야 그 먼저 다 녀도 담바다 필러 자서 식식이 염을 왜 저 남자 치고야 막 같이 다우 중문에 담지 담 담지 치야 말 디 다가 아래 짐주 짐주 도면에 다가 아래 디 디 같이 지 수수 장가 사야래 수수 총자름도 다가 아래 디 까마 구자야 다 디제 디나 치셔야래 예 디는 개등하는 주 도나틱스 제 시제틱스 시 딜리 익셉틱스 쳔네 디네 줄 하다 요 말에
1: 제가
0: 대주 있는 거 저 인지 미지기 아 익셉나 개첨을 했어
1: 제가
0: 디날이야 더리 주기 날이야 개도 다 디토리야 저 직녀한테 내 짐주 천다 되게 다 격자 춘지 그봐 국제 카레 유메 아니 디날이야 뭐 체다 충 주변 망하다 용의 파주 여야다 녀는 원주 도주 탑단 제거야 현재 이미 좀 심지 심가는 건 좀 칼로 치단다 심가네 네가 치자 제자 아니 칼로 배 쉬는 거야 최진 추 두야다 장가 파
1: 최진
0: 따야 이 뒤주 그 발다디 인지 미지기 나스시 땅 거야 다 발다 미 축주 업주 십주 통실의 숨주 나로네 당국 요래 최진 둘린 전에 들려야 다시 제야 돼 다시 뭐나 나고래 다시 때제 주고 고주 치고래 아니 또 세장 아주 짐주디 레주디 있는 건거 치토그래 대충 아주 슝놈 뒤질이야 당 아주 슝놈 토던 첨바 요래 그봐 직 된자 첨바 요래 짐주 인도 첨바 요래 상마 있는 슝놈 주기기 럼부 뒤나로야 네가 다시 치고래
1: 전다
0: 면서 전다 그봐 남시하고 매사 남시 근원도 짜고 그래. 그래 봐. 남시 근원도 짜고 그래. 딘미그 랑가 국제다 니가 유사야 짐주고 꼬리에게 딘제 양세 양세 꼬리에 나고 그래. 꼬리에 나제 딜이야. 강에 유사 샴데 쇼고 그래. 그래 봐. 로교 가셔 인짐지 내줄 하니면도 비게 로고 고야 매우 말해. 가셔 비게야 다 나와. 그래 봐. 곧 나와. 가셔 러두 당한서 fahin sa chi ruba
1: ega
0: tani na din de garan ju le do sirba din de yeb su din de ro ba chi go ya che gu go re
1: ji ji
0: ruba kalo ba de me ne kalo chi ba go ya su din de gen de do ran nang da min do as de tv ne yin ji min ji la ki yo me ran ye cha teng da din de xie nan zang member ba
1: ji ji
0: todam de xie nan todam member ba din de cha me de li ya xian de yu ba ruba ro qiao yu ba
1: ruba
0: pi ge ya kuo da ma chi ba ya 고다세부요 비기야 루디치사야 루디렌세부요 파르타그제 드네야 질리티가 열다 다드네야 교글리그레 드네야 서서칠라스 디게 간조 년도베 고리니 치니게 사제드네 디부도 질리크제 유메디게 디게 그 밀세브샤야 고레
1: 어
0: 디직 디게 간조 인지 미직 익섭나로 나스
1: 세상
0: 간조 디톨리아 다니 문구 유들레 뒤주기 겜베 디날리아다 카직 셴에 아티스 마르트기 세상 아니 주블루 두디 주일랑 거기 국자 자제 니슈네 게제 주불로 비나 아니 감중이 자도 그래서 디인 집이 나로 나스 감중이 자야 고문이 깨는 게도 땅위도 세 먹어체 디나를 녀자 바세간리아 안다저르 디 디나리아 짐주기 직 녀자기 디나리아 안다 스겜조치 디나리아 직 뒤숨추 슬레도나 감중이 커도 제 그래
1: 너 리세기라
0: 보통스레 디나 1736 디 외파 대마 스그리 제가 다녀나
1: 와
0: 디선데 다 고비아 니슈네 마게바 로바
1: 겨제
0: 세시디네 까먹읍주네 마게바 주이 로바
1: 이제
0: 게임은 다 게르글랑고 디네 고비아디 고비아 뒤인비네 고비아 줍시야루 줍시 쯩어줄루비네 아감 중이 자두그래 아 계속 잠만은 비네 감 고자두그래 저다 디인디 디 털이 한 건조 인지 미직 익사나로 나스
1: 저단
0: 지도를 먼저 익사도 년에 만남이 내 줄 해도 아니 강강조 강가 항사야시다 할래야시다 닝제야지면도 아니 멍구지 로판야지면도 강강조 지하스케 내외수 차로도 와 저단 디인도 먼저 내가 지도 년에 차 여시다 년에 네가 다세 채토나 진주 천다데 메시도 년에 가투야시다 친구 메시도 년에 친구 슈톱서 거리에 메시도 년에 거리에 채톱서 여비나 샨데 만엽사들이 샨데 비게 지 커도 커도 저투이나 안간조 지단체나 심대 메비티 리샤스
1: 나도체
0: 드릴롭체인데 다가 세계에 토체나
1: 나겔란토치 탄당나조데 큐인디고 토리아 쉐유 아츠루 소양지기 코란게 임바체스네 겐촌달라게 로망링리아다 만난조 미마만 초 칼와랭게리아 탄다 짐주딘자게 세지규자 딘제나지제 미마를 샴디슈브데 닝타브네 토제나 쇼인게라 구수세 탄탄 차왈람주용 베민드 유스 탄다데 체디고나 샹게라레 규지도 닝타브네 토제나 쇼인게라
0: 토제나 토제나
1: 토지치 응나츠 지메레 체나리아 양가제요 탱게 슈딘자골 러 토지
2: 主席冷不忙那样电价主席早晚也那次熊蓝头口令有这类给的米东啊他口令先起卓蓝米松啊恰拉东里口令米东啊口令东个新米我记切就你开港新的钱不是推荐俺去金主主席了松子徐呢卓蓝电价他也热居上了电呢卓蓝下东用啊切就给您切的 电价塔点别主席口有几推梦托对鬼

0: 공경 수학이 전에 켜고 망보로 켜겨 다와지라 전도로 켜겨 전부신 예세 체비야 다라 정용기 수비 남자카 개주 견인네 피중 수는 당라 섭수 분강 숨주 수학아 더두르나 추입시 남자 세윤의소 남자카게 초비 PPT타 응의수인 님법 대신 능추 자수수학이 남바규 지 용례 신의 당라 섭수 리람사르대타 라린 총제 응바라 체입시 진슈바 장모팅기 남자 면저와 망부통중 건지 사르대기 리람라 롭종 체외바시도 제송시 중국공무원 대조 퇴립관계 중재바 양振유기 남자 망부시기 리람 섬유례 대비시도 지조링루제 대외진당 다와티 신의 라글랭외수 교로체도 제송시 자라게 젠두르 쳔규 타라 슈뉴 당라 쳔슈 남자 젠두르 쳔 세르게 당마 숨타 네게 당마 추 상게 당마 주지에 튀겨부타 슈뉴 당라 쳔슈 지변 레드 젠두르 쳔 세르게 당마 지타 네게 당마 지 상게 당마 니제 담여부시 타딘게 세르네 상지에게 당마 토비에 뷔레 당라 남자 디다 랑종기 첩체년 급예비 중그 슈누 당라 섭슈 남자게 젠두르 치모타 지변 레드 젠두나 슈규임세 장장윤 슈누 당라 섭슈 당라 루가게 르변 다와 튠주기 다딘 세르게 당마라게 하장 가부총 당라 섭슈 루가 주니 다바라 로줄라 친변낭 미니슈니 다자 미책동화 바라 망도친유 충슈 로투다 겐슈 로튠주 튀어나라 립규유 안주 계급기 젠둔나 슈투규르 예제 첨부유제 송바세 뒤로 대진추 내중 충슈 자라디규기 태양기 대령기 젠슈 남자니 교르몰롱기 응이미 슈샤지니 라미 첩슌라 송경 제비 당라 섭슈 남자인 응이기 담아라바티 안주 응은의 시에나 괴자 첨부시 중시 송바세 랑교종 슈누당라비에 튠조기 총지 천준기 레게타 저듄 편주조람 야르듄제기 당라비에 닝도타르비다니 미리카기 슈누로심지지 토바체니 중화미리지균좌비에 도시 딘조체디 당라섭슈에 냠상은바다 제규인시에 송보시
1: 디글레쿠네네주비시 니투 시즈총기 디웨총규키 빌로캉 니투 리미토 고치네 총미초얼 比洛其实三不是扩团去预备比洛康体创纪期地位区的山东蓝塔秋日蓝旗蓝多内心比洛康能规期库尔有大那独拉将听听预备天天亚及罗布比比洛年龄其实也不是预备罗马电竞的时期库尔有亚国的都不预备贴不到瓦的杨氏永固预期写不是
2: 其实创纪期昨年头对比秋季人心期级别比洛康是银边文年贴的别提到了他让众其实原来人类着身他拍拍年不老亏说西季度对于别没做明朝为人类着身给国国拿出共同预备聪明其民应期比洛康提今年人勤他他你我他你年出归落着呀年长都预备 出过天天别老看头用了却坑几天还将得不得不得其松不是别老看那他的级别这么他阶级亲囊去总业矛盾他千里缺点就在这里三年日军所给囊吞区别别得不起你怎么有不是别老看天那最近给别老他路里别老娘这些余情对云给别老了可为桌子他顾不敢说
1: 直接预备票请啊你家没看他人女落队贴所听日不见去别落车间给规制切预备别最看给来顿把巨星去日色的话过家过票也对所学会出罪主播内其中出罪出他切个怕他滚队所学会出罪主播内其中出罪出个牌人民托过几个月级送不是 别老看那别老几个月不平特动松入给顿他忙碎念去一速提到娘娘别的所给结果那错别呢别老看起闺女提为配送措施大月不平你个六五年年就别生姐姐你是初年间我着了我在建造一人年落着的小店当位结果日不当心吧你就重建了广东最低六中度表谈
0: ཁྱི ཕྱད མམ

0: ねせ、銀羅団がれ、銀、あれ、抜けたんで、たった、て、めべするし。ねせ、なの、けんまでら、きらんげ、そんせなばとじな。ねせ、えね、もんげめじね、けんげてる、しでじゃこ。ねせ、てきらしょ、お。な、あ、ね、けんじするしょ、お。ねせ、しでじゃこら。
1: 올해 공감사.
2: 어제 공감사.
1: 너 감사 챙가 쇼나.
2: 아 그래미가 기지지도 괜찮더라.
1: 너 시바 그네는 거 유나 줄라.
2: 아 시지 통지 강마 좀 가라 좀 긴구 돌이 자유로라.
1: 네시 아로야시야 송시디 키랑게 소피는 지유나.
2: 네지 정도 자주 좀 소도 나게 괜찮줄라 다 잡아 된게 나게 괜찮지라 다 전에 다지 내가 보내기 다지 내지 레서 봐 용기는 백이 예. 내게 출레링에 더 시기 배를 잡아 드링 타고 내 터지나 쇼미라
1: 넌레세
2: 아 이번에 다 감가 농도 감가 농도 생겼나 제 고등지 리그라 초초여 별라 다공 에 계속으로 장진 배 다른 이 접지 좀 밀방을 하네 다 제사 초초여 내 비제베 하 제베 공을 때때레 쇼디니라
1: 레센노
2: 전에 그게 개발이 되려네 따는 게 남자 지직당을 들어와라
1: 什么那么大的就完了
2: 哦什么那么大
1: 那些老了

콩도 샘바티니 포준키 담위에 낭세윰 냥세세준키 남다라 톰보트가 7인 하모시비에 미나 7인 기비에 남다라 톰보심 포부제시기 담위에 게류 떼딩타 규구 딩키에 레왕시비에 미나 남기에 퓨조기에 남다라 톰보세로나

0: 콩토 삼바티니 하모치링기 땀에 뼈면 윈바 난키 하레 잠시 남다르 톰버심
1: 미로동 창키 슌다르티베 루카르 사투 망추기 루리레 총베 인코
2: 네처 카르시베 망추 지젤리 첸센타 디네 케기 헤기 망추 규제키 랑셰 제투블라 디네 케기 사투 카르탕 르메 진탕 양용투
0: 디기 조가케 담에 뻬메 웬바 난키 하레 잠시 톰부지 세로나

마지 담아치 도담아 땡가라라치 도담아 마지 담아치 도담아 오저 루라치 도담아 마지 담아치 도담아 바자 짜라치 야리레네 짜지 세네요 니리레네 주지 동네요 빵쇼데 마르케야 겸네요 헤라 두시 라세세네요 야 아토만도 라세 야고 지세요

칠 꿈매 그 발치해싱. 초아 찍네 냐두센 술 용월 주추 수대. 디두크 디니기 행치싱 레베고 김수 디니다. 제모 까부 김배 장쇼 야친 부통. 디니니 냐두센 쭉 초부티 제임바다. 치멍엔싱 냐현다 수입을 마세 냐루 주바 양살라. 제도하기 너튜 텐수 주의 갸와 추실랑 소띠 발치. 냐도센텐즈 냐도센치키 카코르디 추중기 왈즈니 통사데미 테카이 냐시오디 템버치징 추중 야미온두규와 제송키초르 시엔티 서가데뷔 믹서뷔 제송로 주수수데지 프로다르 개개용싱 다카미 입기 연주탕 먼주 치치제네 냐이 속뷔 소데뷔도 소데 대지오 캄도아당 레바당 중부 진삼기 개배땡도 철이 세세팅팅식이요. 제송기 갸왈담비에 딥치티 듀네 텔쭈네 칠총바다. 양결 시민 믹당자외 냐도생기 믹서부티 낭투쭈. 냐도생기 소대비에 냐류티 말추신. 시거르 양터둥 꽉배샤 귤미 땅화시. 냐도센 시엔티 냐들 소대비인 유바다. 추총타동 야명치신 유배 제송키 롱요르키 워구르티 추총치도 네버체베 냐도센티 주와네 치르므요 그 냐도센티 통만니라 추쇼기 땡네 소부 칠총디 틸라 꺄와티쭈 그 시에땡도 쭈장 냐도센키 빡빡 신도 책신 담대 지 하람수기 메버 그 라바니당 뿡버량 속설당 왠디 냐도센키 뉴르텝수 땡라 퇴용하다. 고칠 총신 디 너쿵 총유수 짱디 냐티당 미월 지르급. 제송키 디 고올리무티 기투 대티쭈. 제송키 지잉오 띠언디 냐도센티 냐티란르 양결팅직쭈. 갱알신 연추당 먼추 담불쭈음신 냐르 소뜸네 류기메라. 제송키 디 믹균바라 지쭈. 냐도세니 더통양 대가라 짱디 대도 제송기 더통지 마송암 시마신 대게류당 레베워두 지주 디두 지주 대라 대닌주 착바 그초르 제송기 지응어 냐도세니 점주니기 생두 주디 대카치 그냐 그 지응어 진삼 제베 냐도세니 냐류디 최내 치마다 그 깔라노샤 규식 띵세 인디지기 추난도 추네 교랑 로바 쇠쇼 대교에게 아마 인양세 지시 제송기 지잉오 치잠 제신 갸와 말샤지 콜라 롱요르기 워규 네바다 롱요르 차디 통미 초람 기띵네 주중 조투바체 그 디니기 냐디 시제직 사와유 마세 샤 야구 장장리 지다 디멜람 힘벌레 내 냐디 자와네 진투 메나 지차 냐라 튼티치도 내 응은에 공타 슈교바도 다자 탐지에 볼루스 시 라툼바메 코헨 토르와다 디두 냐이 초스 담멘드 냐디 차 균에 사디 추주 시에신 유여바다 파르데나 메롱기 겸뉴스 주베 뉴지 라라 류딩기 체디 나르신 리큐슈 내 당분의 갸수를 타령부 딘저 용규매 쾌당 안니거를 편도와 민두 냐라 내 공부 쾌내 마춤 슈기인 시시 그 육쇼 냐도 센터돈 용예배 냐 담배 탁바티를 체유미 직도시 대지 쾌랑기 낙바 수답 체그 시 직랍겹 제송키 갸외질라 담배 질라 십시를 탱직 체지 도식 유나 지차 지디 다르초그시 내 당분엔 도식 캐리용나 딱다리 지시 그 일라 캐리용 근이 경외부치 망양 보르투

0: 하시오이나?
1: 어디게 소식이여라.
0: 나나. 아, 나고 추숨네 집에라.
1: 인로 포부추.
0: 니스 키란리스 나수난제 이나 트디슈베. 아, 스남 추빌하게 다나베 아로야 시디소 에피니나.
1: 이 혹 추숨기 이 소남다 올라는데 니나.
0: 나나.
1: 뒤시장 롱종빈 이브이나 두슈베. 소남 트디빈이 니나. 디네 허갈 슈베 예 샹고 치도 좀 비니 일로
0: 니스
1: 노노
0: 노 타긴 벨라
1: 디네 캬드 소남 트시라는 비니 일로
0: 예 노
1: 노노 오지 노블라다
0: 노 무치 소라나라
1: 오지 노블라는 비니 일로
0: 음
1: 젠 도테긴로
0: 니세
1: 노노
0: 안시 린자고
1: 노노
0: Sanrangi listener today should be to the journal gives some say customary in a snam to be like it and be a royal space so today in a seva kitchen listener soon and can keep sendo in a six in the mea show you be lottery in Malata six in Lazia show you be sitting to be la this thing be the killata come on to name be killula the name and low to some name be as you get sala taking a society rushina sola. Lo,
2: 老天爷那路安住西北神州空间呢作用你说不定你什么松懈的呢我一边去谈跟你老个用力呢对南面你的图心中不谈瞧我那么就有被这西面的收银是听那下了老陈明了呀藏南普久了是听那把空间呢路线给明对南街路线的跟南下其实既然给路线给明的路线给写不写明明对南街路线的跟南国光明的日子巴桑给了钱那里呀接近古罗南收银
0: 老天爷，那顿顿西北神州空间呢？李三弟呢？还想搞不有穷的呢？他怕不到呢？年纪啊，轮交新时期那啥了。
2: 是啊，空他李三弟，你不参论这平时期那啥？李三弟呀，啊，偷偷把孙都你那把他叫那收银，想钱走时期那么他，余生爱自己时期那么，可能你给那来人说那啥？他叫那收银。老。
0: Motivate in a country in the city, tall in a pepper, bear numb, sibis, and dot, drink upon your sibis, and look on a nigger in a, in so tank, just a metal good chain, some dinner salad. Lord, from them to motivate in a country in a snatch and be lucky, galley, nabe, Lucia, Aroya, sibis, and ando.

0: 저 고르라 능력이 딩둘라다 라지 님께 상다다 첨대 처리라 거기라 제일 기대 구수 세다미니 치료요에 뜻이 민주 시주당 지나서 내돈이 스페도로 내려 가서 유세 딩대 두기 뜻이 민주 시와에 있잖아
1: 리세 로로
0: 어 된 신비 천지 저 승세 동지 비적지
1: 너 소셰 카리나라
0: 아 된데 오므나가 짠나미 제신데 동지베
1: 리세 키랑게 동지 라스피로 나간절이 제주지 저도라
0: 레세 레세 세체나겔라
1: 너
0: 나티

0: kongi li zhen nang la nge tuisum jidang wa xie ba le nang an go lo sung we cikang xibu teda ki kodion go lo ya yi na jia jie piu ge lung ting sen po po nam la zhe xie tang ngo zhe ji xu ba yin li zhen di nang la ya nge mu tu zhe tuisum jidang wa xie ba le kong du xie be cikang xibu teda ki kodion dang zhe jie bè xia jie jia jie piu ge lung ting sen po po nam la mu tu zhe xie tang ngo zhe xu gu yin kong du xie be tuisum jidang wa go lo chung we cikang xibu di kodion dang zhuwa jie ngan zhe bè jie ra jie xie gu xu ba yin na xiam na ya nga de xie be na qi da ge nang si ke xie ji ki qia ne ngo zhe tang zhe xie xu jie gu du xiam na nge qi da ge nang si tang bo di ngo zhe xu gu yin qi da ge nang si tang bo go lo ya yin na nge 千江了呀今天是水下雨 바디 파퓨베 시엔 디지기 겁라 야이나 운주고 푸이 퍼이 슈베 디디디 모두 슈에이 샴라 녜 베주 카 자지 퓨게 룽딘 셈바보 남라 로기이 녜 로브디 능신 녜 로라 자지 퓨게 룽딘 셈바보 남기 샴라 슈에게 베주 디게 녜 투버치 로라 신디 용네 마추네 껴제 녜 투버치 나로 나슈기 샴라 나도 치다 낭세 탐부 베다지 슈브나 베나 민소,俺就没了,明大不是要给大局完了,第一大的,就是给一娃子就学会呢,忙呗给了,可我打卡打,谈到外给了,俺问谈到的打卡啥打,第二个给了,陪我打卡啥打,估计给了,谈到的打卡啥打。别的了呀,恰准的学会呢,忙呗给了,我们就给门铃开学过了,确定门铃学呗,光把堂用是听不着了,谈到外给了,俺问谈到的打卡啥打,是对着呢,其实没学过了,提醒,第二个给了,陪我打卡啥打,是对着呢,把的了,先点击,铺一铺一学呗,全村的差不多了,今天送到的呢,就是鸡蛋外,千里。
1: 杨们呢，其他个难事谈不低，要谈杨们呢，去你当结巴，用出他的了。下面个别就罗江学院，别呢，他不说，头我卡着的产能就出来着，我卡着的产能就出来着，婆我卡着的产能就出来着，他个能行个规则个了，卡着的产能就出来着。提醒，东么说，可我他这么提卡的。
0: 我他怎么得卡萨得？代表个了，陪我他怎么得卡萨得？估计个了，他怎么得卡萨得？提醒，早说，可我想那种小马熊，谈到外个了，我想那种小马萨熊，代表个了，陪我家那种小马萨熊，估计个了，想那种小马萨熊。沙边说，可我他怕得，我他怎么得巴萨得？
1: 陪我得怕得，他那都特怕特。男说，陪我卡卡卡，我看那都高卡高。代表个了，陪我嘎嘎嘎，估计个了，看那都夸夸夸。开说给不塞句话了，第一个都不了呀，恰准的写不赢了。忙白个了，陪我卡拉给，谈到外个了，我看这么开拉给，代表个了，陪我嘎拉给。 提醒规矩够了，看哪都亏了亏。什么了？可我下卡下，我查哪都下卡下，下哪都下卡下，对不？当个能行个心说，可我咋学就做卡数，我咋学就做卡啥做，陪我咋学就做卡啥做，咋学就做卡啥做。七说，可我打卡打，我他卡他，陪我打卡啥打。 他那都套卡萨套，恰讲说，陪我大学就东啊东，我他学就通啊通，陪我大学就东啊啥东，我他学就通啊通，对不？铁打苍马罗，茄子门里，茄子毛，把的来，先叠进破一皮件银白，就送个几下大的，完了，第二呢，俺做我就需要给其他男生谈不的，其他男生你不的看的是呢？
0: 绝对的奇迹门铃就让西北这第一别查下边呢心说可我嫁他借可我嫁那的借他借婆我嫁他借恰那的却他却提醒大说可我杀他谢可我杀那的碎他碎婆我杀他谢可我杀那的碎他碎心说可我下卡下可我下那的笑卡笑婆我下卡萨下可我下那的笑卡萨笑狼说可我大那的对他对可我大那的对他对婆我大那的对他对可我大那的对他对我说可我大啊当可我大那的东啊东婆我大啊当他那的通啊通高云说可我嫁哈嫁可我嫁那的叫哈叫婆我嫁哈嫁恰那的叫哈叫对不红都下边背地也苍茫卡不讲了也穷我能行绝对的奇迹门铃就让西边背地的音再不然就虚不赢呢红都下边其他跟南西唐伯搞了也赢呢唐大伟那个人我就给没有而已虚不接了推送给推唐大伟再不然就给我下大的话了其他南西你别搞了也赢呢唐大伟那个人我就给门铃可以修建推荐唐大伟再不然就给我下大的话了马翁唐第二把你搞了确定门铃确定门铃那么下大的第一呢需要给其他个男生你把的烟其他个男生送不得开的是那把的见了确定的门铃确定的开的是那门铃唐没有铺音吧第二把也搞了压抑呢然后呢我就没修过唐然后我就给门铃修白那边团呢第二把点白日记别提他烟别查下位呢我说头我娃也得压着我烟而我们派的家长们接他接爹爹给了派的家长们切估计给了派的家长们切啥切对不他可能先给听说头我派的家他接头我派的家长的接他接爹爹给了头我派的家他接估计给了头我派的家长的接他接对不他他可能先给吐吐六百天了呀那头我派的家啊将头我派的家长的中啊中特我拜的将阿萨将估计个了特我拜的将那的将阿萨将的不完了咸阳边呢听说特我爸哈爸特我爸那的爸哈爸特我爸哈萨爸特我爸那的爸哈萨爸对不黄了徐北北就提到苍茫卡的是呢八的见了确定门铃奇迹个了牙医呢门铃堂没有推荐音吧第二百个了杨曼呢拼命谈杨曼呢没你说过腾讯给别下大音你狂了牙医呢就算几单位个了两个男电白七缸西部铁大给扩展堂抓着家具票给龙顶三百包那么了别就对不起我都说不咱们音那就别就过了牙医呢接吧家具票给龙顶三百包那么给江对堂三对月不一单呢这有个接一点点那了牙医呢忙不可以话的第一个时间狂都写白一话记录能行文字堂一心难解说了就送给七看茫茫突然也不拿着那就就赢
2: 现在那么做公共上当代天朗最新型吧天呢平常龙井年轻烈工配给龙井给龙井六七烈前世烈前第一人平常六的前面给人七毛七零多几来年培言大主日别过了七日南行月别先来有秀
0: 黄了学的给那个做就送鸡蛋外过给这有个写着写大的就送鸡蛋外是天夜顶的是大把的然后呢就送鸡蛋外是天夜顶的是大国的军在开的人是呢黄了学不能行红给白居地界给男了牙医呢我就给普医列药的我就给母医儿医列药的我就给门铃卡的你列药的再不许问呢我就一个爱男呢我就给心都没意的屁先 ngunjugi yigi shibu shigaloi na tusum jidangwa gabla le deyore. Cheza mingle jidangwas dagwewe gumzeyang takarangri. Rwala sebraji shibayi na ngunjugi shindumo mayupi ngunjugi shen shibu jidang tusum jidangwa gabla jugba yinzang mingle tusum jidangwasi mingteda dagwewe gumzeyang takarangri. Tusum jidangwa gola yayi na ngay gyaji pyuge lungting sempo po namla ngodoy thang jishye shuzam thaka shiagin shamayin na ngay chidak nangsin nipa tusum chidak bay gola yayi na ngodoy shugin tusum chidak ba sidhidwa na nga zo ming dinde ji thaw rwa la ming tatar thaw go bay gyumzayang kadesi na ngunjuk yigi ngay nangne tusum chidak bay gabla ngunjuki puyi payi ki jubadi zol shiagin yodir zol shiagin yodan ming le chidak basi tabarwa la zol dini shubayi na ngunjuk yigi ngay nangne chidak ngunjuk puyi payi ki jubadi zol shiagin yinzang dini ming le tusum chidak basi be chen dinde ji tabarwa tusum chidak basi gabla yayi na zol khari lobchong shukuwa da basi na zol gojian shukri ki chawai ming ki tuyi yawadi 군주기 남바디 안저 켄고고 요아레 조스 셰고에 금제 카데스나 고제 머인바 장베 남베 토네 튜숨 제작베 고든 땜바 주바 유바 디 코어체브르와라 조스 자고에 금제 카데 오늘 튜숨 제작베 겁라 창말로 고젠쟁이 이기 튜숨 샤다베 디 마레스 로알라 조디 카데스나 고젠 슈리기 차외 민기 튜기 케바디 땡기 요르데 디 샤라 장바소긴 남베토네 장 튜숨 제작베 고든 땜바르 주베 튜디 셰구 예자 얘는 안저 조호시베 다디 민디 로알라 자고에 금제야 타가단리 튜숨 치작베 걸라야 이나 나도 맹아나라 로알라 디거그 맹아세디 캄질라마 누부덴진 초거 제베 튜숨지 치다 투부숨 걸로 숨웨 치기랑위 타네 제베 맹아디로 고고고 유발라 디나라 근데 숨을 베스나 맹아나라 쳇지 포이 퓨라 대방티 지지 폐지를 퓨미젠동에 급걸 대구 진주 사장 키 칭뉴 뜬라 고제 망웨 데스 지강시 대남머데 지강시부디 라얀 자제 피고 룽딘 셈버버 난라 칭구 슈규루 인지 민지 나교 당나라난 슈기예 샴라 녜 튜숨 치닥베 걸로 숨웨 감길라바 누부덴진 초그 제베 맹아 골기 지강시부 티달라 레리시 체제 모두타 제시 슈기예 지강 당보 저지 포이 퓨라 대방 대송물에 저지 포이 퓨라 대방 대시베 급수 중에 저지 디니 광랑어도 송스버 능신 차와 강시 뒤기 차네 저규된바 대 망발라 고고래 이거라 저지 포이 퓨라 시베 포이 퓨스 두가라 포이 퓨시바 디 콩라 튜숨 지당와에 겁라 모두 숨은 능신 디거기 포이 퓨시베 이디라 치다 슈바 타 머슈베 나바 니가 양통에도 대시 근데스 체네레 치데 체디 근데스 슈머슈 라 강다양 콩도 튜숨 지당와에 겁레 모두 송스면 능신 안도 치다 슈탄 제다 슈키 퇴나 케발 카르 유메 제시에 근데서 치구미 골 야이나 나레 대베다 디걸 야이나 계신 차외 고네 슈고에 아인 섬기도 좀제 가져서나 튜숨 지당와에 겁레 야이나 조 문지 치당당 제시 치당징 안도 모두 송스면 와라 다이네 고베왕게 나도 포이 퓨시바 제다 자와 당 포이 퓨시바 제다 자와 남바니레 야이나 나도 도르드기 남베토네 첸스담지 슈베이나 제다 쇼나 제다 디 오직베 저와 땜베 테네 퓨세디 문주기 푸이 퍼일로 코네 테네 튜숨 치닥베 겁라 마옹바 문주기 푸이 슈유즈 땜바 잠타 계시 치다 슈유나 어제 푸이 퍼이 조아 푸이 퍼이기 주바치 세알로 속베 코든로 고초그리 Chetik poi pula shibe gubgi pudi jela shubwe leish duga la.

这些切骨骨头开始 카로 드라 로브젠니 시바 더뷰 급수 중에 고든 된 단계 넘버 디능신 레이 딜레야 나도 모두 가르쳐버렸으나 참조기 된 바로 죽어버려 시어와라 제가 디급기 푸디 민로 구두전에 두바 탕 푸시바디 차와로 구두전에 디 제수 중에 레이 디 냠조기 된 바. 디 참조를 된대 봐. 딘데지글이야. 문지 최고야기 이와양 치라도 제장 조양 카데스나 푸디 민러 코바르베 양나 차와로 코고구레 딜렛되지에 얘는 샹기 레이 태양 양나 두버타 양나 냠조그 된대 봐. 강웅식라 문지 최고베 개주 양도 디 자지 뷰글 룽디 세포번 남게 키만나라나 디 제스 중에 대바 세지 두가라 대바 세디 난조 Tusumgi chida begabgi tu deba dema jubwa dila shegu yor wala. Di jila ang ang ji lebre wala. Deba ang te shiba ang ang ji lebre. Ang ang di karasana dubare. Kari dubare basana tusumle tu deba zamdu mace maung baryang nguju ki puyi puyi shukbe namba di ang ang di jaje dubare chebre. Debang taste to the deba main be number shen shi gabla. Would you go puy pay shoe bear turn that di core chevra dickade? Mound by a gabla. Would you puy pay shoe bear turn di ang ang di jarje turn di one bomb sever chevra. Debang taste she bear gobs of chung a tatum taste to gala. Dinny tingang out of lojong chess and nun shi. Teddy never cut a term of the vessel. Turn ye dema tagade. Rolla. Couldn't di dema de? Tiang. 포시베 디나가도 지강 당보 어 저지 포이 퓨라 대방 대시베 지강디라 대시타 모르시버자미 리젠 디나라 네 진내니 카르스나 튜숨 지당외 거기 전선 배지 카지라 대시타 모르시버이 니네네 카르스나 튜숨 치다과 시에벌레 맹아난송에 저지 포이 퓨라 대방 대시베 지강디 조르송제 这些汤我都学不赢李登七面囊了呀那我们就在就从七大百过了这些汤我都学不赢呗家就比较弄成三百八南给就到都三南了呢

0: 中央民望关切隆清联控仪，中央民望关切隆清联控仪。他的你，三九零两家联联数据推测仪。
1: 세계 넘버 2 샴라 생규로 냠자리 전쇼 주인 디글레 군의 베베니츠 최니슈 총인기 나로 중국 중앙기 직접 수지 계급기 주시 시진핑기 미만 소관 채무로 컴부치 미만 당기 주시 최조 뒤배 주시 홍선의 제재 난유 시진핑기 컴부치 미만 당 운인이 로든주 통화 코로바라 제시들이 슈바다 컴부치 미만 당기 컴부치 고치대 계급 조경다 미래 다르게 자세하게 넘버사르바 균제 메바라 두규 문둔슈난유 시진핑키 너는 다와시바라 나랑기 컴퓨터의 계둔 점리슈대 컴퓨터의 고지바다 냠도 퇴랍사르베 퇴남군기 중국다 컴퓨터의 레왕직둔 초보조규 리우사르바 두유 로직락 잠진 계급미비와라 편준 이체 제슈 균둔아 체로 침바다 개공하기 냠래 균제 메바라 띵섭도 칭대 중국다 컴퓨터의 수준 자료래 퇴립기 난도 살방은유 중국 조합이 더더 바로 섬토 컴퓨터니 타고로 친지기 존내의 갑조수 지워다 컴퓨터이 계급기 당황다 된자라 송경다 랑수의 계주도 참배 공백이 럼비토 규규로 갑교 타지도 지기유 중국 조합이 컴퓨터의 초와다 냠도 퇴몽토 시디 송어다 퇴몽토 콩베 튜니르 치바 튜몽토 다르게 용어 치바 중국의 컴퓨터의 레왕직둔 초보조교로 꾸디 댄디 동화제 체대 미르기 레왕직둔 초보조교지 배둔조교 유지 대나유 시진핑키 민간의 예지도 서구기 투법라 묘증 체신 띵섭의 균도 조신유 중국의 컴퓨터 계급 리뷰 락당 제대 균도 오추 긴지코르바다 성생추 양탁부의 럼부송대 서구기 시디 콩베라 电令人心 TV망원연구 태양직리 탑주태 편준이치치비 멍시댐부조규 초니비로규춘의 돕슈도린치바다 중재응아르베 체루단대 편준이치치비 추제 도제 서바시도 리바치구 중국조지 컴부지추하다 땅와르기 종딩섭도 동화다 땅용다 예종기 냠용베리라 흉능기업대 땅기세교뉴바 투무토 체루동구 니니 다르게 공비기 럼부토 덴뷰가 규규 초니비 소레 공비 파르겸다 냐제 파겸라 퇴응음의 피림 튐바라 구디동규 중국의 컴퓨터 랑문 요정 최주기 명운배 뉴바 덴베 레바라 치바다 무유좀 염려지 중재기 만조로 팬딩알레 망와 중교로 구디당대 중국의 컴퓨터 자조기 망두 멍시 덴도 동규 숨니 랑수 계급기 윤링 대구라 송교 체규 중국 조지 컴퓨터 초다 덴자로게 제바조대유 중국전의 컴퓨터촌의 록진 차제 컬류 장좀 집에 최심다 차주라 세대용학주 쇼주다 컴퓨터촌의 냠도 무투 흉능겹대 록진 컬류기 독전 자미 소주인 신이 텁주로 레기 비춘되그 컴퓨터촌이 중국지게 자둔라 지속 냠부 쉬부다 중국촌이 응학주 쇼주다 제 중국촌이 둔배 도시다 중국 해진라 응원라갑교로 채바라 독지체 쇼주인 중국조지 컴퓨터 초다 튼주르다 쇼디 지수 치루단데 서구기 김지 기급 파르기 자로기 멍시다 냠레 니제기 가조 침부로 송종 대회 야바 제도 여지 낸드나유 홍선키 직접 수지 시진핑키 컴퓨터다 중국 파르기 서싱 덴베 자로다 대신 라당 제디 튜럽 서베 튜남군기 컴퓨터다 중국 레왕지 둔 초보 조교로 댕조 레과르 나와라 마라네 베디 미드유 로든 시진핑기 소신남의 중공중앙기 양탑의 고지워 중국으로 점링기부군기 통주수 교류의 공백기 중재에 토받다 점링기급카다 사바도 컴퓨터 수입의 콜러시뷰 호조기급기 떼닝다 공백기 체도 레기의 개진표와라 닝위네 저시대리쇼주인 중국조지 컴퓨터의 스슝다 미망당기 랑외기 개수도 참배 공백기 능부 당바체바라 갑교다 컴퓨터의 변주도 지조 공백다 계급기 대비 기변 송주라 갑교로 체바라 통지치 쇼주인 계지 투법라 균도 제대로 충롱 컴퓨터 초기 토도 바로 숨도 중국으로 자로이 따단 진유 균용다 중국지기 자든 락린 타지도 따르교 중국 계급 배대 직교로 용거라 갑교 타지도 체주다 남바 컹롱기 타이완 랑젠 세르베 카데 지주 치체베 배준 타다라 무구 체주인 컴퓨터 초기 중국 초다 냠도 수릉에 텁주다 교직 남직 염준기 최고 제대로 최소 체로 나한테 변조다 된자 계속 미주진 내서 제공기 염래 딩습도 동대유 로진 커류기 내서 정좀 체주니 컴퓨터 민예래 된기 문라 죽급에 차와시 임배 컴퓨터 초기 중국 초다 로진 커류라 동대 동외 팀진 염래 최소 체로 동대유 컴퓨터 초기 중국 초다 염도